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5: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죽전휴게소 부근 1차로에 버스 관련 사고가 있었고요. 또 서울요금소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갓길에서 사고 처리 작업이 한창이고요. 이후로도 서초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이 세 건의 사고들로 수원에서 신갈까지 또 판교 부근과 달래 내에서 반포 사이가 각각 정체되고 있고요.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는 데다가 이후로도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되고 있는데요. 가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 2차로에는 사고도 있기 때문에 1, 2차로가 통제되고 있어서 뒤로 정체가 더 심합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나올 때까지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 밀립니다.

홍진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때 혼밥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죠. 처음엔 편의점이나 분식집에서 시작해서 고깃집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나중에는 혼밥 도장 깨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밥만 혼자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혼놀,

유행이라고 합니다. 혼자 전시를 보러 가고 공연을 보고 여행을 가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혼자 뭘 하면 괜히 쓸쓸해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혼자라서 더 편하고 혼자라서 더 재밌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노는 방법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죠. 혼자 놀아도 좋고 둘이 놀아도 좋고 여럿이 어울려도 좋고. 내일부터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기분 좋게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연휴는 나만의 편한 방식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함춘호의 폭송. 10월 2일 금요일 첫 곡, 이승환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나일 뿐. 오늘 오프닝에서 혼놀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요즘은 아예 혼자 놀 수 있는 그 코스를 짜주는 컨텐츠도 있다고 합니다. 덕수궁을 천천히 둘러보고 전시 하나 보고 마음에 드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잔 마시며 쉬는 시기인데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내일부터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돼요. 야, 이번 연휴에는 누구와 함께 하든 혼자 보내든 내가 편한 방식으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있으시면요, 저와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아, 여러분들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583님, 와, 깍! 제 최애 이승환님 노래가 첫 곡이라니요. 우, 현우 PD, 함디님, 최고, 최고, 안보송 최고, 최고. 현우 PD 센스가 좋아요. 아유. 이 여는 글에 맞춰서 또 음악을 탁 이렇게 주네요. 김초봉 마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기타 춘호 형님. 이 3일 연휴가 부러운 한 사람입니다. 크크크. 함포성 출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상현 1320님 오셨군요. 저는 요즘 혼자서 카페 가거나 쇼핑몰에 가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볼거 많죠. 특히 크잖아요, 계신 곳에. 이 쇼핑몰들은 몇 개가 모여 있더라고요. 한 바퀴만 돌아도 시간 꽤잘 가던데. 혼자서 느긋하게 이것저것 살펴보는 여유. 그러다 배고프면 뭐도 하나 이렇게 살짝 사서 드시면. 근데 칼로리가 높죠, 그쪽 음식이. 네. 아, 그렇게 또 재밌게 또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524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선물이 왔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뭐 받으셨을까요? 열심히 먹고 힘내볼게요. 더 궁금합니다. 함대님, 현우 PD님, 방송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즐거운, 불금. 오라버니 목소리 막네요. 신선한 공기 같아서 좋아요. 공기 소리 내볼까? 공기 소리가 어떻게 나지? 바람 소리는 나는데, 쉿. 공기가 소리가 있나? 이렇게 날까? 푸른도님, 오셨군요. 어느 시인의 시한 줄처럼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지만 나는 너다. 또 다른 시인의 시한줄 같은 마음으로. 어려워요. 곱씹어 봐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푸른도님의 글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함춘호의 폭성으로 3부는요, 무 코너로 함께합니다. 말 그대로죠. 특별한 코너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큐시트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께 의존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걸 보내주시고, 많은 신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오늘 많으실 것 같아요. 3일간의 여유, 무엇을 할 것인지요. TBS 라디오 함춘호의 폭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오고요. 이쪽 오시면 선곡표, 다양한 이야기들 또 함께 볼수 있습니다. 의견, 사연, 신청곡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의 멘트를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0: 명품 국산 생활공구 팩토르 가정용 망치. 태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산 양배추에 특허받은 배합 기술로 맛과 건강을 챙겼습니다. 브롤로에서 원물 그대로의 양배추즙. 헤어와 바디, 페이스를 하나로 해결하세요. 향기로운 남자의 필수템 MD638 3-in-1 샤워젤. 예술이 세안 루틴을 만났다. 주니퀸 화산백토 파우더 워시. 고마워요.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이 아침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 아닐까 싶습니다. 이광조, 사랑을 잃어버린 나. 이어서 이정선의 목소리로 그녀가 처음 울던 날 함께하겠습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절막이 함께하는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에서 들려드린 곡이었습니다. 함께한 곡 이광조 사랑을 잃어버린 나. 이장선의 목소리로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두 곡 함께했고요. 5687님께서 에구 함디 만나러 오려면 요 녀석 요거 부리즘 라디오 크, 지글지글 말을 안 듣네요. 하나 장만해야 될 듯이요. 저도 하나 사고 싶어요.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나는 그 라디오를 하나 사고 싶은데 아, 너무 요즘 세련된 모습의 라디오가지고 좀 선뜻 구매하기가 잘 안 되네요. 좋은 라디오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시죠. 일산모짜기주님 작년 춘호형님 반가 출첵합니다. 오후에 엄마 모시고 치과 갔다 오고요. 저녁에는 아버지 16번째 기일이라 제사를 지냅니다. 예, 잘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시고요. 저녁에는 또 아버님 잘 계신지 또 한번 여쭙고요.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도 어머님 잘 모시고 치과 다녀오셔야죠. 이게 그 복 중에 오복 중에 하나가 이가 건강한 거잖아요. 이가 또 건강하셔야 어머님이 또 맛있는 거 맛나게 드시고 오래도록 또 인생 재밌게 사시겠죠? 예. 의미 있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설신콩님, 안녕하세요. 함디 현우 PD님, 오늘은 신청곡 한 곡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딱 올려다 봤는데, 이런, 우린 조명밖에 없네. 하늘을 볼 수가 없네. 부르다 못해 눈이 시릴 정도입니다. 부럽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오늘은 밖에 굴뚝도 안 보이고 또봉이죠? 왜 또봉이가 이렇게 저렇게 차지하고 있을까? 송창식의 푸르른 날 신청합니다. 이 가을 오래 붙잡아두고 싶네요. 예, 저희가 준비했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멋진 시 멋진 음악 너무 짧다 아쉬워가지고 한 절을 만들어서 다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거든요. 그래서 1절 마치고 2절 들어갈 때 약간 브레이크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듣는 재미 아닐까요? 가설 심쿵님 시청하셨습니다. 송창식 푸르른 날.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김현철, 이소라 함께한 그단의 블루 들었습니다. 3386님께서 안녕하세요. 춘우님. 오늘도 남양주의 하늘은 파랗습니다. 그 하늘을 보고 시민의 방송 한포송 들으며 일하고 출첵합니다. 와, 이 아까운 가을 하늘 한껏 보내드립니다. 기분이 맑아지는데요. 어쩜 저렇게 사진상으로는 구름 한 점 안 보이고요. 정말 파란 하늘. 개인적으로 이런 색깔 정말 좋아하거든요. 웬만한 저의 어떤 아이콘이나 이런 걸 보면 저런 색깔이 들어간 그림들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와, 저 뒤에 다리 아직 집을, 오, 다리 아직 집을 못 갔네. 늦었네, 다리 집에 가는 걸죠. 편안한 모습입니다. 어지러운 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사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받고 많이 쑥스럽겠죠?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시간입니다. 야, 오늘은 어떤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내일은 이 날. 벌써부터 뭐 이거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날을 맞아 대체 휴일이 포함되면서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 미리 휴가를 내고 지금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야, 날이 정말 좋아서 더 부럽습니다. 연휴 기간 날씨를 좀 전해드리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는 4일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해요. 휴일 저녁이군요. 자, 맑은 하늘 또 우산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기온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 크니까요. 자, 여기서 한 퀴즈 나갑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가운데 하나이죠. 서기 전 2333년 단군이 최초로 국가를 세운 것을 기념해 제정된 날입니다.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제헌절, 2번 개천절.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죠? 이게 헷갈립니다. 딱 무슨 날이죠?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뭐라고? 뭐라고요? 무슨 절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곡 준비했습니다. 김용우, 홀로 아리랑, 그리고 정수라입니다. 아, 대한민국.

함춘하의 복선업계에 계십니다. 함 퀴즈. 야, 정말 많은 분들 사연 보내주셨어요. 오늘 함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개천절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다 맞추시네? 저는 헷갈리던데 처음에 탁, 무슨 날이죠? 그러면, 그게 뭔가 세 글자이긴 한데요. 이렇게 시작되는데. 연휴 동안은 대체로 날씨가 좋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꽤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 기온보다 더 체감 온도가 춥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4일 일요일 밤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행 가시는 분들은 겉옷 잊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5048님, 저 어제 퀴즈 당첨돼서 감사 인사드려요. 오늘의 정답서 드립니다. 개천절. 잘못 찾으셨습니다. 퀴즈 당첨되셔서 무엇을 받으셨을까요? 아, 1005님, 야, 개천절입니다. 많이 살찌해졌어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라고 또 건강 당부하시는 문자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잭과콩나무님께서 정답 2번 개천절이요. 제헌절은 우리 막둥이 생일이랍니다.

있지 않겠는데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두 개가 겹치면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3386님, 함, 퀴즈 모두 참여로 풀고 가는 시간. 오늘 답은 하늘이 열렸다는 날 개천절이 내일이고 연휴도 시작되고요. 네? 그렇죠. 내일이 개천절이죠. 연휴도 시작되니, 예, 강원도 쪽엔 단풍도 멋지답니다. 모두 모두 멋지고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라고 문자 주셨어요. 내일, 오늘도 일찍 떠나시는 분들 계시겠죠? 길이 약간 막힐 것 같습니다. 5687님께서는 정답, 개천절. 4일 친구 딸내미 결혼식이 있어서 연휴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하는 걸로 하려고요. 우와, 북적북적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모이시나요? 거긴 피해 가야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 받으실 분 저희가 다섯 분 모시겠습니다. 여유있고 좋네. 아, 좋아요. 자, 먼저 축하드립니다. 4030님. 네, 정답은 2번 개천절이고요. 저는 대형마트 신선 공산 납품하기에 쉬지 못합니다. 유유. 의미 있는 일 하고 계시네요. 대형마트 또 이런 거 믿고 또 가게 되죠. 이야, 중요한 일 하십니다. 책임도 막중하시겠고요. 두 번째 분 축하드립니다. 1061님. 예. 정답 개천절. 생수 배달 중입니다. 화물차 기사이고요. 배고파요. 행운을 주세요. 이 시간이 그럴 시간이죠. 저희도 이 시간 참 넘어가기 힘듭니다. 뭐 맛난 거 드셔야겠죠? 뭐 드실까요? 하여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드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아, 세 번째는 축하드립니다. 3049님. 정답 개천절. 계절도 날씨도 좋을 때 공휴일 너무 좋지만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쉴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시겠죠? 네. 아무튼,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 저희 또 선물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쁜 마음 축하드립니다. 아, 네 번째는, 축하드려요. 1081님. 아, 저는 해리케인 라디오는 지금까지 자주 들어왔는데, 이 시간 프로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하셨어요. 그러세요? 이 시간에 어디 가시나요? 가을 날씨 맞게 노래 선택도 아름답고, 자, 진행하시는 분 누구신지는 뭐잘 모르겠지만, 조용하게 잘 진행하시네요. 앞으로 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응원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오늘 정답은요, 개천절입니다. 저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자주 들어와 주십시오. 다섯 분이 아니라 네 분이었어요. 한번 어디다 두고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분으로 정정해드리면서 4030 그리고 1061 3049 1081 네 분께서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그러면 선물이 정확히 갈 수 있도록 업체에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선물과 함께 음악 출발합니다. 김범용 그 순간.

2부 곡곡입니다. 김종찬 산다는 것은. 이 곡 듣고 선배에서 뵐 텐데요. 여러분들 신청곡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저희가 보내주시면 3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1: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2: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2: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아이고,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 돌발 상황 여러 건이 있는데요. 먼저 죽전휴게소 부근입니다. 1, 2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 있었고요.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신갈 분기점에서 서울 요금소 사이 3km 구간 정체고요. 또 서울 요금소 부근에도 역시 사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로 더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 서울 진입 구간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서울 요금소에서 죽전 사이 4km 구간도 정체입니다. 분당수서로 이용해서 성담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일교까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 시간입니다. 주말을 앞둔 설레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로 접어들면서 불어오는 바람에도 한결 짙어진 가을의 온기가 묻어나는데요.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느라 분주했던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따스하고 편안한 멜로디에 기대어 잠시 쉬어가고 싶은 시간이죠. 오늘 금요일의 한플리, 노을지는 가을 하늘처럼 낭만적이고 부드러운 팝 클래식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죠. 제임스 테일러. 이 제임스 테일러의 1970년 명곡입니다. Fire and Rain. 제임스 테일러의 초기 대표작이자 그의 진솔한 삶의 궤적이 오롯이 담긴 이 곡은 어쿠스틱 포크 음악이 건넬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를 품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 군더더기 없이 투명한 사운드 배치에 감탄하게 돼요. 정갈하게 흐르는 어쿠스틱 기타의 핑거링을 중심으로 첼로의 아련한 선율과 담백한 리듬이 조심스럽게 포개지는데, 이야, 그 위로 흐르는 제임스 테일러의 덤덤하면서도 따뜻한 중저음 보컬이 지친 마음에 참 깊은 온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이 곡은 인생의 거센 시련과 상실, 그리고 깊은 아픔 속에서도 다시 삶을 향해 묵묵히 걸어나가겠다는 담담한 성찰과 희망을 노래하죠. 불과 비바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화창한 날들과 외로운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소중한 그대를 늘 떠올렸다는 노랫말처럼 삶의 굴곡을 지나온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제임스 테일러의 이 깊고 다정한 어쿠스틱 선율에 마음을 가만히 기대어 보시고요. 다가오는 주말 소중한 이들과 함께 따스하고 평온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테일러, Fire and Rain.

하늘이 높고 푸른 10월의 금요일, 10월 2일에 함께한 한플릿 시간의 음악이었습니다. 제임스 테일러, Fire and Rain이었습니다. 일산멋쟁이주님께서, 춘호형님, 강산에 라구요 듣고 싶어요. 제 아버지는 평안남도가 고향이시죠. 하늘에는 보름달이 줄어서 반달이 되어 떠있네요. 아직 하늘에 떠온 달이 집을 못 가고 있나 봐요. 머무르고 싶은 하늘이 많은가 봅니다. 6832님께서, 제 딸이 성시경의 부를 텐데에서 최유리 편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여행 때 딸이 들려주던 익숙한 노래에도 나오고요. 한 번은 몇 개월 전 시인과 천장의 콘서트를 앞두고 부를 텐데에 나오신 함디님이 말씀하시는 최유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척 반가웠죠? 오늘은 최유리의 밤바다를 신청해봅니다. 준비했습니다. 일산멋쟁이주님이 신청하신 강산의 라구요. 이어서 6832님이 신청해주신 최유리입니다. 밤바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함께 꾸미고 있는 함춘의 복송 금요일 시간입니다. 푸른돈님께서 이 단군 왕검께서 홍익인간의 마음으로 새하늘을 여셨다는데 아직 성에 차지는 않고 느리지만 그래도 점점 좋은 나라 되고 있는 것 맞겠지요? 하시면서 복잡한 마음을 담고 조동진의 항해 신청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그렇겠죠. 점점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1966님께서는요, 조심스럽게 김현식님의 한국 사람 하모니카 연주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듣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이 화창한 가을날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혹시 해서 신청합니다. 덕분에 귀호강합니다. 두곡 준비했습니다. 푸른돈님 신청하신 조동진 항해. 이어서 1962님 신청하신 김현식의 한국 사람.

가슴이 끊어질 듯 끊어질 듯 끝까지 듣게 되는 김현식의 한국 사람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조동진의 항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TBS 시민의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함춘의 폭송,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가 진행하는 이 코너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금요일은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무 코너입니다. 이 시간 이제 시간상으로는 벌써 3부 마칠 시간이 되나 봐요. 블라이드 캣님께서 협찬이 많아져서 그런가 상암동 수지 해지 하나가 새로 녹음한 협찬 속의 템포가 전보다 빠르군요. 넘쳐나라 광고 가난한 날 다 지나가고 있는 가난한 날 다 지나가고 있는 TBS라 믿으며 김정훈의 가난한 날의 노래가 되어 신청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 계속 받고 있고요. 샵 0951 문자 아니면 TBS 앱 FM 유튜브로 보내십시오. 3부 끝곡입니다. 김장훈 가난한 날이 노래가 돼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부 첫 곡으로 함께한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 9348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렇죠. 4397님께서 이곡 들으시고요. 와, 노래가 좋으네요. 처음 듣는 노래예요. 저희도 자주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곡이에요. 아, 그리고 앞서 김현식의 한국 사람을 신청하셨죠? 1961님께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이고요. 그런데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LP판인가요? 아, 이 지글거림은 어디서든 흔히 듣지 못하는 지글거림인데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될까요? 하셨는데, 아, 저희가 LP는 아니고요. 저희들 마음 한구석엔 늘 지글거림이 있죠. 울컥거림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음악으로 전달되나 봅니다. 이 울컥거리고 지글거림, 음악을 위해서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될 텐데 현실은 빨리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1320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신청곡과 함께 가을이면 첫사랑이나 짝사랑이 생각나는 요즘 김성호의 웃는 여자 다 이뻐 신청합니다. 아니, 그렇긴 해요. 웃는 사람은 여자도 남자도 다 이뻐요. 근데 김성호 씨의 웃는 여잔 다 이뻐. 이곡 특히 모든 여자분들 웃게 하게 만들죠.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상현 1320님 신청하신 김성호의 웃는 여잔 다 이뻐. 그리고 9913님 신청하신 동물원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두곡 듣겠습니다.

3춘의 복숭아밖에 오겠습니다. 김성호 웃는 여자는 다 이뻐 김상현 1320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동물원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9913님 덕분에 또 귀호강했습니다. 푸른도님께서 주신 문자예요. 우는 여자도 그 여자 들썩거리는 어깨도 예쁜 가을날 그 봄날처럼 긴 편지 아니고 짧은 한 줄로 서로 토닥이며 잘 지나갑시다. 봄날의 새싹 김광석의 목소리는 힘차네요. 이따가 몇 살 때일까요? 30 초반? 20 후반? 이럴 것 같습니다. 4397님께서 아, 웃는 모습 목소리는 전 세계에서 춘호라버니밖에 없어요. 신이 주신 목소리, 신이 잘못 주신 목소리 아닐까? 감사합니다. 4636님께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했어요.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은 중국 음식이네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볶음밥, 마라탕, 꼬바로우 탕수육, 오이 탕탕이. 와, 주말 잘 보내세요. 애청자 들이마셨는데 이 시간에 이게 이렇게 고통이 될줄 몰랐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이 되니까 정말 힘드네요. 빨리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우리 4636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재밌는 문자. 1279님께서 정답 4번 송이? 뭐죠 이게? 이게 늦게 와서 재밌는 걸까요? 앱과 톡사님께서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신청합니다. 야, 제이 노래 좀 싫어하거든요. 제가 이 노래를 그 도시뷰, 시티뷰라는 마스크를 쓰고 나갔다가 우리 안예은 씨한테 마구마구. 아, 앱과 톡사님 개인적인 이야기는 따로 해야겠죠? 준비했습니다. 앱과 톡사님 신청하신 안치환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시간 빠르죠?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두 시간 행복했어요. 덕분에 전 월요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이지연입니다. 그 후론. 인사드릴게요.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우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3: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4: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3: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4: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3: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4: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3: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4: 무슨?
3: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2: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8: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죽전휴게소 부근 1, 2차로에 버스 관련 사고 있었고요. 이 사고로 거의 2시간째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신갈에서 서울 요금소 사이는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는 양재에서 반포 사이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자유로 부근 1차로에 그리고 노우지 분기점 부근 5차로에 각각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로가 성산 방면으로 홍지문 터널부터 연희램프 사이가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연희램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더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TBS 정오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임명제청 20여일 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유지,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의 수사를 각각 담당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이 핸들볼과 펜싱, 스포츠 클라이밍 등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따내며 종목별로 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내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용산구 청사 대강당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조기 사교육 열풍 속에서 자녀 양육에 불안을 느끼는 학부모들에게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남들보다 더 빨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적기 교육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가 서울 핵심지에서 K-콘텐츠를 즐기도록 하고 이를 자치구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첫 방송을 시작한 TBS FM 서울 언박싱 1회 게스트로 출연해 서울관광재단 대표로서의

0: 포부를 밝히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그 예로 세종문화회관이나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둔 창동 아레나 등에서 열리는 우수 공연 콘텐츠를 도심 곳곳의 전광판을 통해 송출하는 방식의 커넥티드 라이브 등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75세 이상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개시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접종은 75세 이상은 오는 6일, 70에서 74세는 12일, 65에서 69세는 15일부터 각각 시작됩니다.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별 접종 일정과 무관하게 오는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 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로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과일 출하가 늘고 정부 할인 지원이 겹쳐 농산물 물가는 떨어졌지만 축산물, 수산물 물가 상승폭은 확대됐습니다. 석유류는 여전히 14%대 상승세를 이어갔고 가공식품이나 컴퓨터 등 내구재 오름폭은 더 커졌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9도, 습도는 25%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김상하였습니다.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공익광고협의회.

여행은 어디가 아니라 누구랑 이거죠. 예. 먼 길을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도 마음에 맞는 친한 친구와 연인과 또는 정겨운 가족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금방 가는 가까운 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친구 때문에, 연인 때문에 음식도 배우고 식성도 바뀌고 취향도 변하거나 풍성해지죠. 뭐 예를 들면 안 먹던 음식도 먹게 되고 액션 영화 말고는 아무것도 안 봤는데 코미디 멜로물도 보게 되고 자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 덕분에 새로운 걸 즐길 수도 있고 무언가에 푹 빠질 수도 있고 몰랐던 세상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은근히 쏠쏠합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죠. 이렇게 항상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정말 좋겠죠. 또 누군가에게 내가 항상 좋은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건 더욱 좋겠죠.

0: 10월 2일 금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씨입니다. 정오의 티오로즈의 문을 여는 고정 코너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을 할 텐데 점심엔 이 뉴스, 이 뉴스 브리핑 코너는 오늘 장슬기 기자와 함께하고요. 또 MZ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보는 영크크 트렌드 사전 제가 아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MZ평론가 예니 씨가 텍스트 힙이라는 걸 알려준다고 합니다. 예습하십시오. 텍스트 힙.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정치 이슈를 시원하게 분석해주는 동상 이변 강전의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금요일 변상욱 씨 출발합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점심엔 이뉴스 미디어 오늘의 장슬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첫 뉴스는 뭡니까?
1: 78년 만에 간판 내린 검찰청입니다.
0: 아니요. 검찰청 담당 기자를 해봤지만 세상에 이런 날이 올지를
1: 그러니까요.
0: 상상을 그러네요.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이거 참. 아, 오늘 네.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정말 거대한 이정표가 세워지는 날이네요. 검찰청은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거고 공소청, 중수청이 문을 열게 됩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1948년에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래 78년 동안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왔다는 평가를 받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라고 하죠. 공식 예. 출범했습니다. 지금 전국 검찰청 건물마다 걸려있던 이제 현판도 내려가고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0: 예.
1: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검찰이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라고 말했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이, 기소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이렇게 맡게 되는 건데, 아무튼 수사와 기소의 어떤 분리는 분명히 이제 이루어진 거, 이거는 평가해야겠죠.
1: 네. 그동안 검찰은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표적 수사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특정 사건은 또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는 일이 많아서
0: 예.
1: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출범하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 대신에 이제 수사 기관이 넘긴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공소 유지나 영장 청구, 그다음에 경찰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요구 등을 맡게 됩니다.
0: 예.
1: 그리고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등 6대 범죄와 법 왜곡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예. 수사하게 됩니다.
0: 자, 경찰청이 있고 그다음에 중수청이 있고
1: 네.
0: 그다음에 공직자들은 따로 공수처가 있죠.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이 것들을 이제 기소해서 재판에 들어가는 공소청이 있고 이렇게
1: 맞습니다.
0: 되는 겁니다. 야. 논쟁이 뜨고 어떤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됐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군요.
1: 네. 개정된 형사소송법도 오늘부터 시행이 되면서 검사가 이제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하는 권한은 사라졌습니다.
0: 네.
1: 경찰이나 중수청과 같은 수사기관에다가 이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 형사사건 수사 대부분은 경찰이 담당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게 되면서
0: 예.
1: 이제 각 수사기관의 좀 책임도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0: 네. 공소청은 아직 수장이 없고 중수청은 인사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동안 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친윤석열 성향의 검사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이 있었는데요. 어제 청와대가 친윤 검사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냈습니다.
0: 갔어요. 예.
1: 또 정부는 어제 이제 중수청 고위직 7명에 대한 인선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검찰 내에서 개혁적인 발언을 해왔던 임은정 검사가 예. 광주 지방 중수청장으로 내정됐습니다.
0: 오, 예. 자,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검찰 개혁을 늘 부르짖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내부에서
0: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는데 광주 지방 중수청장으로 내정이 됐군요.
1: 네.
0: 기자들도 이제 많이 좀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사를 취재하라 그러면 그냥 맨날 검사들하고만 어울렸는데.
1: 맞아요.
0: 사실 더 중요한.

0: 한 분들도 많았고
1: 맞습니다.
0: 원유가 유출됐던 사건임 사고죠. 예. 근데 20년 가까이 됐는데 무슨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겁니까?
1: 그 사건은 이제 2007년 12월 7일 날 발생했는데요.
0: 예.
1: 당시 가해 기업이라고 불렸던 이제 삼성중공업이
0: 예.
1: 3,600억 원의 지역 발전 기금을 내놓으면서
0: 그렇죠.
1: 마무리가 됐어요.
0: 예.
1: 근데 요 돈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기탁하는 형식으로 돈이 전달이 됐고 요 돈이 다시 이제 주민들한테 전달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피해 지역 일부 주민들이 만든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과 서해안 연합회로 전달이 됐습니다.
0: 예.
1: 당시 이제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이제 충돌했던 유조선이 허베이 스피릿 호우이거든요. 여기서
0: 예,
1: 이름을
0: 그렇죠.
1: 따온 것입니다.
0: 예.
1: 그래서 허베이 조합은 충남 태안과 서산 여기 지역에서 만든 단체고
0: 예.
1: 서해안 연합회는 전남 무안이나 영광 조금 더 아래 지방이죠.
0: 예.
1: 여기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0: 네. 기름이 이제 해를 타고 흘러갔으니까 주
1: 네.
0: 서해안에 넓게 번졌으니까 충남, 전남 이렇게 나눠져 있겠군요. 자, 그럼 삼성중공업은 약속한 대로 이렇게라도 사죄를 하겠습니다. 돈을 내놨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거쳐서 두 단체로 전달은 됐고
1: 네.
0: 근데 이게 피해 주민들한테 제대로 안 갔다 이거죠 그럼?
1: 맞습니다. 그래서 허베이 조합은 한 2천억 규모 그다음에 서해안 연합회에는 1천억 규모의 기금이 전달이 됐어요.
0: 예.
1: 근데 이제 단체가 생기면 인건비도 나가고
0: 그렇죠.
1: 기초적인 비용이 나가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 월급은 받으면서 피해 주민들한테는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으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 삼성에서 돈을 기탁받았던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이 두 단체에 소송을 걸었어요. 피해 주민들한테 돈 제대로 쓰지 않을 거면 다시 내놔라. 이런 취지죠. 그래서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쪽에다가 돈을 다시 환수해라
0: 예.
1: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0: 그러면 맨 처음에 2천억 규모, 1천억 규모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씩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허베이 조합은
1: 1,850억, 네.
0: 서해안 연합회는 986억,
1: 네 맞습니다.
0: 와. 판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 네. 어제 재판에는 이제 태안의 피해 주민들도 직접 서초동 법원에 와서 방청을 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런데 허베이 조합 측에서는 바로 항소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아직 이 기금이 피해 주민들에게는 당장 사용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이 사실 이 삼성중공업의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가 19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0: 예.
1: 물론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나온 거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은 그 태안 지역의 그 풀뿌리 지역 언론 태안신문이 19년간 꾸준히 이걸 추적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0: 예.
1: 유일하게 그 허베이 조합을 감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3년여 걸친 이 재판도 꾸준히 취재해온 언론사입니다.
0: 예. 뭐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1: 네.
0: 일단 취재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제일 속 터지는 게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다 세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한테 가야 될 게 못 간다 그러면 정말 화날 일인데.
1: 맞습니다.
0: 이걸 또 언론이 열심히 취재를 한 줄 알았더니 지역 언론 태안신문. 아, 여기 태안신문 좋죠.
1: 네.
0: 태안신문이 끈 19년간
1: 네.
0: 이 문제에 매달려 왔다.
1: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막 봉사활동하고 그런 장면부터 네. 꾸준히 취재를 해온 거죠.
0: 그러니까 서울에 100개, 200개 맨날 모여갖고 그래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지역 언론들을 살려야 됩니다. 진짜 시민의 언론들을 이렇게 살려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이건 참 장기자 전공인데 제가 또. 예, 지역 언론.
1: 네.
0: 특히 지역에 성실한 시민 언론을 지원해 주십시오.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1: MBC의 마지막 기상캐스터는 노동자입니다.
0: 기상캐스터는 노동자냐 아니냐. 이거 MBC에서 오요한나 씨
1: 네.
0: 기상캐스터라고 일하고 있던 그분의 죽음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1: 네.
0: 그래서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니까 없애고 뭐 정규직을 만들겠습니다. 기상기후 전문가 정규직으로
1: 네.
0: 새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랬던 거죠.
1: 네. 오요한나 기상캐스터 죽음을 계기로 해서 방송계 비정규직 프리랜서 처우의 열악함이 알려졌었죠. 그러자 MBC가 지난 2월에 그 최아리 씨를 비롯해서 남아있던 기상캐스터를 해고하고
0: 예.
1: 이 정규직 자리를 만들어서 새로 뽑았습니다.
0: 예.
1: 이때 해고된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이거 부당해고다라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는데요.
0: 예.
1: 노동위원회에서 이건 부당해고가 맞다. 라고 인

0: 인정을 해줬습니다.
1: 예. 계약서는 기상캐슬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지만
0: 네.
1: 출근하고 지시받고 일하는 거는 뭐 근로기준법상 완전히 정규직 노동자랑 뭐 거의 같지 않냐 이거죠.
0: 맞습니다. 방송사에선 사실 많은 직군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비정규직으로 네.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프리랜서처럼 일하면 괜찮은데 실제로는 노동자처럼 회사에 종속돼서 일하지만
1: 네.
0: 처우만 불안정한 경우가 많죠. 보통 이제 사측, 요 사건에서는 MBC가 지휘 감독을 실제로 했는지
1: 예.
0: 업무 내용이나 근무 시간과 장소 같은 것을 정해주는지 이런 내용을 따져보는데요.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MBC에 종속된 노동자였다 이런 판단입니다.
1: 예. MBC가 기상캐스터들을 실제로 직원처럼 지휘 감독했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0: 네. 판정문을 보면 그 MBC 팀장이 기상캐스터들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아라.
1: 예.
0: 너희는 MBC 기상캐스터다. 오, 라고 예. 말한 내용이 있고요. 계약서에도 보면 기상캐스터들은 지정해주는 의류나 장신구를 착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1: 예. 또 뭐,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하면 다 긴급히 다 호출해갖고 다 나왔을 것이고.
0: 그렇죠.
1: 그렇죠. 하하. 그러면. 이게 좀 말 이상한 게
0: 네.
1: 기상캐스터를 폐지했어요.
0: 네.
1: 그래서 정규직으로 기상기후 전문가를 채용했어요.
0: 네.
1: 그러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계속 같다면 맨 처음에 기상캐스터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맞거나 정규직이었거나 이렇게 보는 게 맞다.
0: 네.
1: 이럴 수도 있는 건 묘한 얘기가 되네요.
0: 맞습니다. 그게 이제 판단 근거가 됐는데요. 물론 새로 뽑은 기상기후 전문가와 기존의 기상캐스터 업무가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는 해요.
1: 예.
0: 그렇지만 기존의 그 기상캐스터 업무가 사실 그대로 포함이 돼 있고 사실 약간의 변형이 된 채로 계속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한 업무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프리랜서가 아니라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노동자 업무였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1: 예. 자, 이제 MBC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방송사들이 지금 영향을 네. 받게 됩니다. MBC는
0: 맞습니다.
1: 뭘 합니까?
0: 이 판정문이 MBC와 이 최아리 기상캐스터에게 도착한 게 9월 29일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1: 예.
0: 그래서 미디어오늘에서 취재를 했을 때는 MBC 측이 이제 송달 받았으니까 좀 재심을 신청한지 검토해 보겠다.
1: 예.
0: 이게 아마 30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자, 모든 프리랜서들과 방송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이슈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장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네, 영크크 트렌드 사전 오늘도 MG평론가 김민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아까 텍스트 힙 숙제로 제가 인사말에서 넣고 한번들 검색해보세요. 저도 몰라요 했는데 대충 보니까 텍스트 힙이라고 하면 앞에 텍스트는 뭐 문서나 글자 이런 거와 관련돼 있을 테니까
1: 네.
0: 책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책.
1: 그렇죠. 네,
0: 눈치로 네. 때려잡으면. 네. 그러면 책이 요새 젊은 세대한테 뭔가 새로운 인기 종목이 되고 있나요?
1: 읽는 게 힙한 행위가 된 거예요.
0: 책을 읽는 게 폼나는 행위. 아이고,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그러면 책을 뭐 어른들이 통상 읽는 거하고 뭐 똑같이 읽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달라요?
1: 요즘 날씨가 진짜 좋잖아요. 예. 하늘도 높고 바람도 살랑 부니까 예. 괜히 한번 책 한번 넘겨보고 싶고 또 서점에 가서 책 한 권 사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0: 오, 예.
1: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SNS에 보면 카페에서 책을 펼쳐놓고 예. 있는 사진이나 뭐 책의 밑줄을 긋는 모습,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막 자주 올리더라고요. 오. 그래서 요게 진짜 책을 읽는 걸까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진짜 책을 읽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 예. 그런 모습 자체를 하나의 보여주기 식으로 좀 유행처럼 번졌다. 그래서

0: 이 텍스트힙이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텍스트와 힙하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하나의 신조어가 생긴 거죠.
1: 텍스트힙. 예.
0: 네.
1: 제가 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지하철을 탔을 때한 사람이라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나는 안 본다. 이게 제
0: 오,
1: 원칙이에요.
0: 그러면 절대 지하철에서는 핸드폰을 못
1: 바쁜 일
0: 보시겠네요?
1: 있으면 보긴 보죠.
0: 네.
1: 근데 그러다가 책을 읽는 사람을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근데 책을 읽는 사람 있으면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봐요. 근데
0: 같이 옆에서 보신다고요?
1: 제일 실망할 때가 어느 때냐면 열심히 읽고 있는데 영어나 독일어로 된 책을 읽고 있으면 아, 우리 젊은이가 아닌가? 아,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럼 요새 젊은이들은 책을 열심히 접하는군요. 아, 반갑습니다.
0: 그쵸.
1: 그럼 이게 텍스트 힙이 그냥 책에서 끝나면 뭐늘 우리가 나누던 책 얘기일 텐데 다른 곳으로 번진 모양이군요.
0: 네, 텍스트 힙 열풍이 빵으로 옮겨졌어요.
1: 빵을 먹으면서
0: 그래서
1: 책을 읽는 건가?
0: 책빵,
1: 아니에요?
0: 이런 느낌이죠. 책과 빵을 읽는 거. 그 파는 건데 요즘은 편의점에서 민음사빵이라는 게 나왔어요.
1: 아니, 민음사는 전통의 출판사인데? 민음사빵?
0: 민음사와 네, 편의점이 협업을 해서 만든 빵인데 그 안톤 체홉의 작품에서 가져온 뭐 사랑에 대하여라든지 문정희 시인의 시집에서 가져온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그리고 뭐
1: 아니, 그빵 제목이?
0: 네. 우리한테 익숙한 오만과 편견, 뭐 나쁜 소년이 서 있다 이런 식으로 빵 이름이 문학 작품이에요.
1: 빵을 딱 집었는데 프라이드 앤 프레저다이스 뭐 이렇게 하면서 오만과 편견 적혀있으면 근데 무슨 빵인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내용물을
0: 그러니까 이 빵이 빵도 빵이지만 빵 안에 들어있는 책갈피가 인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세계문학 전집과 시집 표지를 활용한 투명 책갈피가 총 20종이
1: 아, 스무
0: 들어있대요.
1: 가지가 있어요?
0: 네.
1: 예.
0: 근데 문제는 랜덤이라는 겁니다.
1: 랜덤.
0: 네. 그래서 빵을 사면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1: 자,
0: 그러니까 나는,
1: 그러면
0: 네.
1: 갖고 싶은 게 있는데
0: 네.
1: 확 그냥 한 대여섯 개 사버려?
0: 그런 사람들이 요즘 엄청 많대요. 그래서
1: 어이쿠.
0: 저도 오기 전에 편의점을 들렸다 왔고, 저희
1: 예.
0: 작가님이랑 피디님들도 그 편의점에서 빵을 사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인기여서.
1: 그러면 그 예전에 포켓몬 빵에 들어있던 뭐 띠부띠부씰? 이거하고
0: 그쵸,
1: 비슷한
0: 그쵸,
1: 거예요?
0: 그쵸.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오전 9시 전에 가야지 물량을 구할 수 있다고
1: 빵
0: 하더라고요.
1: 사러?
0: 네.
1: 편의점에?
0: 네. 그래서 9월 초 기준으로는 판매량이 64만 개를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1: 이건 편의점에서 빨린 빵 개수가 아니라 민음사빵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야, 책 갈피를 갖고 싶어서 빵을 부지런히 찾으러 다니는군요.
0: 네.
1: 예.
0: 그래서 막 요즘은 막 인터넷에 교환할 사람, 이렇게 교환할 사람을 찾기도
1: 아,
0: 하고,
1: 그게 낫겠다.
0: 네.
1: 빵 20개를 다 사보느니.
0: 뭐 그런 식으로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1: 아,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텍스트 힙 열풍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군요.
0: 그렇습니다. 책이 젊은 세대에게 다시 힙한 문화가 됐다는 건데, 실제로 올해 서울국제도서전도 상당했습니다. 젊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그 도서전의 오픈런도 발생을 했고 닷새 동안 15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1: 예. 아무튼 제 솔직한 심정은
0: 네.
1: 빵을 읽고 아 맞아
0: 아,
1: 죄송합니다.
0: 네.
1: 책을 읽고 있는
0: 네.
1: 젊은이를 지하철에서 만나면
0: 네.
1: 마주치게 되면 정말 뭐라도 사주고 싶은 생각이 막 솟구쳐요.
0: 올 때마다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1: 자, 그러면 독서율
0: 네.
1: 그러면 1인당 얼마나 읽을까 뭐 이런 것도 다 계산이 나오나요?
0: 실제로 통계도 나왔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보면 20대의 종합 독서율이 75.3%로 엄청 높은 수치를
1: 오, 나이 든 사람도
0: 기록했습니다.
1: 많네요.
0: 네, 30대도 66.4%라고 하는데 성인 전체 평균이 38.5%라고 해요. 근데 독서량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1: 네.
0: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를 보면 이게 2011년이랑 비교했을 때 20대는 원래 2011년에는 18.8권이었대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2025년 기준으로는 9.4권으로 좀 절반가량 내려갔다고 보여집니다.
1: 예.
0: 30대도 16.6권에서 8.1권으로 줄었습니다.
1: 자, 책을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0: 네.
1: 비율상.
0: 네.
1: 그럼 한 명이 읽는 책의 양은 쑥 줄었네요.
0: 그렇죠. 이게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은 독서율에서 잡히니까 그렇죠. 그냥 책 읽는 사람이 되고 50권 읽은 사람도 똑같이 책 읽는 사람이 되니까 독서율과 독서량이 좀 달라 보이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젊은 세대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결론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게 뭐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지만 얼마나 깊게 읽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예. 책을 많이 읽으면 뭐 하냐? 소용이 네.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왜요? 그러니까 책을 깊이 있게 읽고 깊은 생각을 해야지 책만 많이 읽으면 뭐 하냐? 이렇게 야단을 맞았는데 이제 다시 이제 얘기가 바뀌어서 책은 일단 좀 제발 읽어라.
0: 네.
1: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시대가 왔군요.
0: 저도 이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는 게 사실 책갈피를 사기 위해서 빵을 사러 갔어도 예. 이 책갈피를 보고 괜히 이 책이 더 한번 읽어보고 싶고 궁금해질 수도 좋죠. 있는 거잖아요.
1: 예, 제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무튼 책 읽는 젊은이들 보면 정말 반갑고 제가 더 즐거워요. 벌써 우리 새로운 방식이 생겼어요.
0: 네.
1: 요때쯤에 살짝 전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2: TBS 캠페인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1: 사전 김혜니 MZ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민음사 빵 얘기가 나왔지만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빵의 각 빵을 통해서 책으로 가까이 가자. 독서 열풍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군요.
2: 네. 예.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기자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기자님은 독서량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기자님만의 독서법이 있다면.
1: 아, 물론 이제 꼭 읽어야 될 책은 이제 사서 읽기도 하고 빌려 읽기도 하고 또는 요새는 도서관이 잘 돼 있어서 도서관에서 빌려 또 읽기도 하고 사람한테 빌려서 읽을 때도 있지만 근데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아예 샌드위치 하나 딱 장만해가지고 거기서 한나절을 보내면서 새로 나온 책들 뭐 한 수십 권 되죠. 수십 권을 쫙 다 읽느냐 아니고 목차와 머릿말 결론만 읽고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나온 새로운 책이나 트렌드에 대해서 섭렵하기가 쫓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기자로서는 정독해야 될 책들 따로 있고 다 읽어내야만 될 책들은 또 요 방법으로.
2: 좋은 방법이네요.
1: 다 사드리면 서점 주인들한테 뭐 제가 칭찬받겠지만 네. 그럴 여력은 안 되고 그렇게 읽습니다. 뭐 참고를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2: 네. 저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 자, 김현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정치 이슈를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는 두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강전의 변호사, 그다음에 장윤희 변호사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역사적인 날이라고 오늘 그랬는데 네.

0: 좀 출입을 해본
1: 아, 예.
0: 입장에서는 피차간에 야, 이 검찰이 사라지는 날도 왔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역사적인 날에 우선 청와대 인사가 있었고 청와대 인사의 후속으로 이제 뭐 행정부처에 약간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정책실장이 사퇴를 했는데 김영범 실장이 그 다음에 누구냐라고 했는데 결국 하준경 현 경제성장수석이 내부 승진 형식으로 사령탑에 올랐군요. 뭐, 잘된 인사입니까?
1: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평가가 좀 주된 평가인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승진 이동을 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새로 발탁한 인사는 아니라는 점, 거기에 담긴 이제 뜻은 지금 굉장히 정부 앞에 놓인 숙제가 특히 한미 투자협정의 마무리,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행 관련해서도 영속성, 그리고 연결성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 수석으로서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전반을 같이 이좀 조율했던 인사가 승진했다는 점은 어쨌든 이 기조를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비서진의 인사와 그걸 채우기 위한 행정부처 인사, 요까지만 놓고 본다면, 강재림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2: 그런데 정책의 연속성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는 지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책의 어떠한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레버리지 ETF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만약에 김용범 전 실장이 지난번에 개각을 하는 가운데에서 사퇴를 하게 됐다면 국민들께서 조금은 더 납득하셨을 수 있겠지만 그때 국민들께서는 영순위로 바뀔 거라 생각했었던 김용범 실장은 유임되는 형태가 됐고 갑작스럽게 한 이틀 정도 뒤에 뭐 개인적인 사유다라고 하면서 자진 사퇴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개인적인 사유라면은 이 정책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 국면으로 가면서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서도 변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결국 내부 승진인 거예요. 내부 승진이라는 거는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던 사람 이제 퇴직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
0: 아하,
2: 거거든요.
0: 예.
2: 쇄신의 목소리라고 할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한달 동안 외부에서 사람을 찾았는데 지금 이 힘든 대통령실과 여당의 상황에서는 선뜻 순장조가 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0: 일리가 있어요?
1: 동의는 안 되고 저희가 진짜 큰 현안이 있으니까 쇄신도 중요하고 저는 이뭐 정책실장으로 완전히 뭐새 인물, 상징적인 인물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신호나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의미 부여, 단순히 쇄신의 이미지만을 의도하기 위해서 영속성을 포기하기엔 너무 저희가 지금 끝내야 되는 임무가 매우 중대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이 항상 이제 사회적 경제학자 뭐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만큼 뭐 그냥 성장이 아니라 같이 나누는 성장 이런 쪽에 방점을 찍어서 연구를 해온 학자이기도 한데 지금 거시경제지표는 객관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역대급이에요. 수출도 그렇고 뭐 GDP도 그렇고 다 좋은데 이게 저희 민생에 와닿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정확하게 잘 배분하고 지금 수출기업 그리고 반도체 기업에 쏠림 있는 그 수익 이윤을 어떻게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같이 골고루 이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평생 가져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 좀 유의미한 인사라고도 판단할 수
0: 예,
1: 있어 보입니다.
0: 일단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정책실장으로서는 이렇다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강 변호사한테 먼저
2: 네.
0: 여쭤보십니다. 특보가 두 명이 임명됐습니다.
2: 네.
0: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특보로 다 임명됐습니다. 송영길 그다음에 김병주 두 의원이 특보로 임명됐는데, 결국 외교와 또 국방안보 쪽 두, 이 특보들의 임명은 뭘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2: 일단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군의 날 연설에서도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러한 연속선상으로 특보들을 북한의 좀 유한 제스처를 취하는 의원들로서 임명하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인선은 잘못됐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플랜 B로서의 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0: 플랜 B.
2: 예, 지금 이 평화외교특보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며칠 전에

0: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대통령과 식사하고 있다. 아, 예. 생방송 중에 전화를 끊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와 이거 국민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 보여도 돼? 이런 약간 분노 섞인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시점에 이러한 인물을 특보로 임명한다는 건 정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두 분이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한마평에도 올랐던 분들인 만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국방에 있어서도 강신철 신임 장관이 글쎄요. 지금 약간 개인적인 행동들 설화 왔노라 이겼노라 뭐 그 왔노라 보았노라 네. 이겼노라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들께 조금 비호감 이미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장관급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인선의 앞으로의 공백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두 분을 특보로 굳이 임명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이런 두 명이 특보로 임명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 야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대화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리가 절단된 상황인데 단호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 하거든요. 인선에 그런 뒷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대인지뢰 같은 사건을 놓고 보면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지 않은 미국과의 관계 또 미국이 북한을 만나겠다고 자꾸 저러니까 북미를 묶어서 뭔가 좀 특보가 필요한 건 아닌가 이 두 개의 상황인데 자 네. 그러면 뭐 장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우리 군장병이 무려 발목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건 국방부 그리고 유엔사에서도 결론이 난 사안이고 다만 더 구체적으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그 나오면 아마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느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정전협정 그 기준에 따라서 그 후속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고 나가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정부라서 안일하게 내지는 늦게 대응한다. 거기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절차라는 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특보의 임명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당 인사잖아요. 현직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두 분 다 말씀 주셨지만 자천 타천으로 본인이 이제 한 분은 외교부 장관, 한 분은 국방부 장관 이 후보자로 거론이 됐었고 본인들도 의지가 상당히 강력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에서의 이 특보 자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당과의 소통 가교 역할도 하면서 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향후 또 인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이 있는 그런 임명인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고민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일단 사의를 표명한 뒤로 그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까 순장조라는 단어도 잠깐 꺼내셨는데 제가 꼭 순장조에 들어가야 되나요 하면서 대상자들 섭외 대상자들이 발을 빼고 있어서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자 썰은 썰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뭐 들으신 얘기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2: 저도 뭐 취재한 기자들이 뭐 방송이나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좀 종합해 보면 지금은 그러니까 아주 이 초기에 청와대를 들어가는 거랑 결은 좀 달라졌대요. 이제는 책임져야 되고
1: 이제는
2: 거기에 부담도 상당히 있고 지지율이 비교적 이제 하락세인 국면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대통령과 합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이 좀 발탁되지 않겠느냐. 좀 믿고 빨리 성과를 내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론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사들이 주로 등용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언론에서도 제일 관심을 많이 갖지만 비서실장 자리인데요. 예. 이제 비서실장으로는 당내에서는 뭐 천준호, 한준호, 박성준 이런 이제 중진급 의원들이 거론이 되는데 다 서울 수도권이 지역구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지역 관리에 매진해도 서울 수도권이 지금 쉽지 않다라는 기류도 없지 않은 상황에서 비서실장이란 자리는 의원직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까지 있는 상황에서 선뜻 제1의 카드로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향배와 관련했을 때는 이 선택이 가능하겠느냐. 그럼 원 외에서 또 거론되는 이철희 전 수석, 최재성 전 수석 그리고 뭐 김경수 전 지사 여러 인물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럼 후자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닌 것이냐. 아니면 또 제3의 카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래도 조금 더 버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이제 의원직도 내려놓고.

0: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 부분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은 이유는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2: 진짜요?
1: 같아요. 네, 아까도 제가 김용범 실장 후임 뭐 한 달 걸렸다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내부 승진 형태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가기는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하락 국면이 갔고 그 마지막에 결국에는 빵 터졌던 거는 용해인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 이게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프랑스에 순방을 가셨을 때 그때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한국에서 시끄러우니까 프랑스 발로 청와대 메시지가 나왔던 것이 이 두 사람은 청와대의 인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거친 사람들이니까 청문회는 가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둘 다 이제 그냥 자진사퇴 형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수장,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비서실장 강훈식 실장이었던 거예요. 물론 뭐 뒤에서 뭐 김현지 실장이 실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직은 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 뿐이고 그렇다면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식 라인으로서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반등을 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이 비서실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고 언론에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대통령께서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서실장이 졸업하려는데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 내부적으로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홍보수석이 오피셜하게 먼저 발표를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예전부터 정말로 가까웠던 분이잖아요. 터놓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 사람을 지금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성남 경기 라인에는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안 그래도 성남 경기 라인 이제는 조금 멀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인선에 있어서의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제가 제 비서실장을 바꾸게 된다고 하면 상상을 해봤는데 네. 다음에 누가 좋겠냐고 물어보고 다 정해진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못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랬나? 그렇게 쉽게 비서실장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건데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인선에 문제가 있는 건 여기도 이제 심각합니다. 일단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0: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행안위에서 이제 청문회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 제기는 이제 법사위원 중심으로 뭐 나오기도 했고, 근데 행안위에 이제 박주민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검증을 해보겠다라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중수청이라는 건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그 대원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장이 인지해야 그 조직도 순항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내가 속으로는 내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흔적이 과거에도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 없이 아유 그냥 잘할 것으로 보이니까 뭐 수사를 해왔던 이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점. 다만 거기에 대해서 김지용 후보자 본인이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좀 털어내기 위해서 강력한 좀 의지를 드러내면서 답변을 해왔다는 점.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저는 오히려 야당보다는 여당 내에서 이제 문제의식이 좀 드러나는 국면으로 보이는데 예. 그 부분이 엄청 좀 뭐 뭐랄까 좀 치밀하게 그 격돌을 한달지 아니면 정말 결정적인 흠결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간달지 이런 가능성은 없고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추가 검증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결단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임명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청문회에 대해서 이건 국회 동의가 또 필요한 자리는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예. 오늘 아까 처음에 그 서두에 앵커께서 예. 역사적인 날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히 개문발차도 이런 개문발차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개혁이라는 단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탄탄하게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이게 수장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업무 분장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형태를 일을 한다는 것. 이게 특히 최근에 뭐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제주에서의 그 실종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께서는 수사력이 경찰로 집중되었을 때 그렇다면 경찰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누군가와 균형을 잡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도대체 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이

0: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은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말로 민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어쨌든 큰 틀에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이 세부적인 사항은 한 1년 정도 법을 유예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숙의하자 제안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결국 오늘까지 오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명된 게 9월 초예요. 아마 9월 7일 정도였던 것
1: 그렇죠.
0: 같은데 대통령께서 결국에는 뭐 왼쪽 챙겨야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두저도 못하시면서 거의 한 달을 지내셨던 게 저는 더큰 혼란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모두에게 버림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대통령께서 자초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대통령께서 좀 잘못하고 계신다 생각하는 게 SNS를 통해서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뭐 친윤 아니라 반윤 뭐 이런 형태의 김지용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당위성 이런 것들을 지금 설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청문회는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다가 여당에다가 어떤 직접적인 지시를 하시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최근에 대법원장의 그 재청권 논란과 더불어서 이런 형태로 SNS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어쨌든 인사난맥상이 지금으로서는 이 정권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자, 이게 이 사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은 지나갔는데 한 1년 동안 좀 길게 잡고 좀 찬찬히 좀 뜯어보고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 변호사 얘기했지만 그랬다가는 민주당이 반으로 깨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게는 어렵겠죠?
2: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 졸속적으로 된게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형사소송법을 진짜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들 때 그때 반성적 고려가 일제에 조력했던 경찰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갖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도 일부 주기로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더라도 이거 수사기소권을 같이 가시면 파쇼 이게 78년이 온 거예요. 그러면 검찰 수사기소. 저는 검찰 구성원 개인이 인성적으로 나쁘거나 악마 뭐 이런 사람들이어서 제도 운영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수사기소를 한 조에 못 봤습니다. 실무해보면 검찰이 사건도 많고. 그런데 본인들이 성과를 드러내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이른바 정적 제거 사건들, 뭐 특수 사건들. 거기에선 수사를 판을 벌이고 A를 해봤다 안 되면 B로 가고 B를 했다 안 되면 C로 가면서 팍 넘나들면서 그러면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안할수 있나요? 아니요. 기소가 꼬린점인데요. 그게 목표점인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무죄를 받든 유죄를 받든 손 떠났으니까 책임지지 않고. 이거는 조직이 그렇게 구성됐기 때문에 이 논의는 80년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년 더 미루자. 2년 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괴물발차 그리고 왜이 수장이 제대로 임명이 제때 안 되느냐. 그런 비판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1: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아니, 한 사람을 두고 왜 친년, 반년 이렇게 전혀 상반된 평가가. 그러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쉴드 쳐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떤 평가와 어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건지.
2: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라인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왜냐하면 뭐 이광철 뭐 민정비서관 막 기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문제의식인데 그런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은 아, 나 그러지 않고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고 난뭐 나중에 들어갔고 그런데 또 다른 면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에 대해서 이건 불기소, 이건 뭐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좀 법리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기소로 지휘를 하기도 했다는 점. 이게 양면이 있는데 어디 쪽에 더 집중하고 더그 정도 차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좀 각각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그때그때마다 답변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청문회 절차로 돌입이 됐기 때문에 더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1: 그래요? 근데 국민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0: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의

0: 그 전쟁 상황에서
1: 그때 트라우마가 있죠.
0: 본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편에 서서 성명의 이름을 올렸었던 거 이게 컸던 게 아닌가. 특히 뭐 조국혁신당이나 지금 뭐 김용민 의원, 추미애 지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뭐 아무리 해명을 해도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배신자였던 것처럼 예.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저희 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전혀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권력 다툼 특히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음번 대권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하시면서 자꾸 여의도 정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기도 딱 맞잖아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임기를 다 마치시게 됐을 때는 본인 지방선거 끝나고 다 준비할 때쯤이 되니까 이런 강성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미애 지사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너무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김민석 대표가 자꾸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반박하고 노무현 탄핵을 언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 더 크게 보도가 되고 더 일이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왜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이것도 자기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이유는 하나밖에 없네요.
0: 그렇죠. 본인도 포스트 이재명으로서 대권주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분들의 자기 정치가 민주진영 전체를 혼란으로 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자기 정치 측면이 자기 정치. 뭐 없지는 않겠는데 지금 아마 김민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는 저희가 여당이잖아요. 네.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갈등으로 비치는 거는 저희 모든 구성원들이 신중해야 돼요.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특히 이 제도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경로로 그리고 다른 루트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당대표가 아마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서 이게 꼭 자기 정치에 일하는 이 맥락은 최소한 아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2: 네. 아무튼 정말 검찰 개혁 논자입니다 하면서 민주당에서 내밀었던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은 국민들도 좀 불안합니다. 지켜보는 과정에서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또 검찰과 법무 쪽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데요라고 고개를 자꾸 저으니까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서 또 두 분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전의 변호사, 그 다음에 장유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종호의 티오로즈 변상욱 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0: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1수단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노우지 분기점에서 김포 사이입니다. 4차로에 철재류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구간 이동하실 때는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이후로도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는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과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이후로도 청담동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에서 청담동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내부 순환로는 성산 방면으로 지금 연희램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 여파로 뒤로 홍지문 터널부터 속도가 줄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월요일 공휴일로 이어진 이번 주말 짧았던 추석 연휴의 아쉬움을 조금은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지출도 늘어나게 되죠. 여행을 떠나면 숙박비에 교통비, 뭐 여행이 아니어도 외식이나 배달 또 마트에서 장이라도 보면 생각보다 지출이 커지는데요. 마침 유통업계에서도 연휴를 맞아 먹거리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필요한 걸 싸게 사는 건 절약이지만 싸다는 이유로 사는 건 지출이라는 것. 아끼는 것만이 재테크는 아닐 겁니다. 잘 쉬고 잘 즐기기 위한 비용까지 미리미리 계획해두는 게 똑똑한 재무관리겠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함께 들었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일상에서 유용한 경제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으로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랐는데요. 다만 상승폭은 5주 연속 줄어들며 시장의 열기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강남과 서초는 8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도 4주째 내리는 등 강남권의 조정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름폭은 대부분 줄었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0.16% 오르며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신한은행에서 해킹으로 고객 2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소득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66건도 포함됐습니다. 해커는 대출 모집인 전용 조회 서비스에 무단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다른 곳에서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하는 방식으로 AI가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신한은행은 비정상적인 접속을 확인한 뒤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유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은행의 보안 관련 내부 통제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가 신발이나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는 모두 113건으로 2022년 이후 매년 2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7세 이하 영유아가 34%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합하면 전체 사고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영유아 사고는 신체가 직접 끼이는 경우가 많았고 고령자는 소지품이 끼이는 사고가 많았는데요. 소비자원은 고무 재질 신발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화제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건너가 볼게요.

0: 머니특별 시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오늘도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네, 우리 아까 여는 말에서 연휴다. 이제 월요일 빨간 날이다. 3일이나 쉰다. 그리고 또 금요일에 또 쉬자.
2: 가을인가요 벌써?
0: 네.
2: 아, 시간 너무 빨라가지고.
0: 너무 추워요 이제.
2: 맞아요. 어제 저녁은 추웠는데 아직 계획은 못 잡은 것 같아요. 너무 정신없이 계속 요즘에 한 달 한 달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뭔가 이벤트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번 오늘 방송 끝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0: 빨간
2: 할지.
0: 날 쉬시긴 하시죠?
2: 쉴 수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0: 이재한 팀장님이 막 일하라고 막 뭐라고 하죠?
2: 정형반이라 아유 죄송합니다. 아, 저희 이재한 팀장님께서 네 저를 항상 이렇게 채찍과 당근으로 저를 항상 교육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싫은 말을 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0: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말 해본 적은 없는데 네. 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실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쉬지 말도록 않도록 한번 해보고 저는 좀 쉬려고 합니다.
0: 네. 아니,
1: 일 시키고 저는 쉬어야죠.
0: 네. 네. 어디 뭐 가시나요?
1: 아니 그건 없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 뭐야 요즘에 그냥 피해 계획이라고 하나요?
0: 아.
1: MBTI 피해 계획이라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출발하는 게 스타트를 딱 끊어보면 그냥 그 가서 보면 하나하나 되더라 하는 그런 여행이 요즘 유행이래요.
0: 발길 닿는 대로.
1: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완전 여행은 특히나 이제 좀 제2의 좀 틀이 있어서 피해 계획 저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고 싶긴
0: 도전.
1: 합니다. 네, 도전은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네.
0: 좋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놀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1: 아, 여긴 일할 거고요. 네. 저는
2: 놀 거고요.
1: 네, 피해 계획 한번.
0: 이번만 좀 쉬겠다. 네, 또 네. 일에 관해서는 또 엄청난 계획을 짜고 하시는 거잖아요.
1: 일할 땐 완전 파워 제이예요.
0: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보니까 이 두 분은 정말 믿고 맡겨도 된다. 저는 항상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1: 아, 감사합니다.
2: 어떤 부분에 있어서?
0: 일하는 거 보면 딱 알죠.
2: 전 칭찬받는 걸 좋아해서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자 훌륭한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의 경제 범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 김포로 떠나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 이렇게 준비하면 리모델링 때 손해보지 않는다입니다. 네, 이 보험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족한 보장을 채우거나 새롭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생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오늘은 이 기존의 보험의 가치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필요한 보장만 제대로 딱 준비하는 이 리모델링의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희는 자녀가 셋인 5인 가족인데요. 첫째, 둘째는 이제 성인이 됐고 셋째만 고3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 아이 키우며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가정적인 편이라 집안일도 잘 도와줘서 없는 살림에도 잘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도 오늘 여보 너무 예쁜데? 이리 와봐.

0: 당신밖에 없어.
1: 아, 그래? 그러면 대학 딱 입학하고 나서 마음 편히 가면 되지. 아, 그리고 있잖아. 그 나 다음 주에 낚시 좀 다녀올게. 당신 좋아하는 있잖아. 그거 뭐지? 무늬 오징어. 내가 그거 한 100마리 잡아올게. 기대해.
0: 뭐야? 나 여행 보내 주려고 했던 게 아니네. 낚시 가려고 미리 막 뭐 연기한 거야? 어휴, 내가 진짜 깜빡 속을 뻔했네.
2: 그렇게 30, 40대에는 빠듯하게 살았는데 50대가 되면서 남편 사업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 이제야 한숨 돌리고 점검하려고 보험 일을 하는 친족에게 맡겼는데요. 기존 보험 몇 개를 정리하고 부족한 보장을 새로 가입했습니다.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해서 잘 가입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증권에 보니 새로 가입한 보험이 모두 갱신형이더라고요. 아, 친족분은 뭐 어차피 나중에 보장이 달라지면 다시 정리할 수 있으니 비갱신형보다 갱신형이 낫다고 하는데요. 아,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저희 집 보험 지금처럼 가져가도 괜찮은지 전문가님들이 한번 제대로 점검해 주세요. 이게 뭐 낚시가 목적이었네요. 이 남편분.
1: 무늬 오징어를 어디서 잡죠?
2: 네. 근데 우리 오유진 PD님이 지금 막 두 분이 보험 전문가인지 재현 전문가인지 모르겠다고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해주셔서 시작이 좋습니다. 자, 가까운 친척분께 보험 리모델링을 받으신 사연이었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이제 보장을 다시 점검하신 건 잘했는데 이게 또 새로 가입한 보험이 대부분 갱신형이었다. 이거는 좀 살펴볼 이유가 있겠죠?
3: 일단 이 갱신형으로 가입한 것 자체만은 좀 문제라고 좀 보긴 어렵고요.
2: 그렇죠.
3: 이전에 그 갱신형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새로 추가할 때는 뭐 갱신형 보험 이렇게 추가해서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거 좋습니다.
2: 네.
3: 그런데 이 기존에 가입해두었던 보험이 CI 보험처럼 좀 보장이 잘 어렵다거나 또는 보장 범위가 좀 좁게 돼 있던 보험이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입했던 건 역시도 갱신형 보험만 있었다라고
2: 네.
3: 한다면 이 새로 준비하는 보장은 비갱신 형태가 좀 더 유지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겠죠.
2: 맞아요. 이게 갱신형은 나쁘고 비갱신형은 안 나쁘다. 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3: 맞아요.
2: 그리고 CI 보험 또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습니다. 크리티컬 일리스잖아요. 자주 나오잖아요.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상황에 맞게 보완을 하는 건 필요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처음 가입할 때 보장을 잘 준비해뒀다면 굳이 나중에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1: 그럼요. 처음부터 잘 준비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는 안 되겠지만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는 해줘야겠죠.
2: 네.
1: 그래도 뭐가 바뀌었는지 봐야 되고요. 다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족 상황이나 소득이 달라지고 또 부족한 보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보충하거나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 아나운서님.
2: 네.
1: 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을 알아보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2: 보통 제 지인들을 보면 누가 아프다.
1: 네,
2: 누가 오케이. 암에 걸렸다 이러면 나는 괜찮나 하면서 좀 살펴보시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주변에 보험 설계사분이 있다. 이제 권유를 하시면
1: 좋아요.
2: 네, 가입도 하시죠, 많이.
1: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 포함되는데요. 총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가까운 지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플 때. 이때 나도 모르게 알아보게 되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주변에서 누군가가 아는 지인 혹은 소개를 통해서 권유를 하거나 가족이나 친척이 이쪽에 업계를 일할 때 권유를 받게 됩니다.
2: 네.
1: 자, 세 번째는 내가 직접 다치거나 아플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건 왜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2: 네.
1: 그리고 이 다음 순서로는 자녀를 가지거나 혹은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때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2: 맞아요. 이때도 또 경제 상황이 바뀌니까.
1: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커요. 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오른대요. 네. 그럼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되겠죠.
2: 네.
1: 자, 이럴 때 보험을 준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2: 네.
1: 방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상황이 이 여기서 다섯 가지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2: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 건강이나 보험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인데 공통점이 뭘까요?
3: 바로 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겼을 때예요.
2: 아.
3: 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염려로 네. 이 보험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뭐 미리 막겠다. 뭐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 의도가 될 수 있죠.
4: 네.
3: 근데 뭐 막상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이 보험을 들여다봤는데 보장도 부족해요.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뭐 이런 뭐 보장도 안 되는 내용만 가입했다. 뭐 이러면 막상 사고는 발생했잖아요.
4: 네.
3: 그때 열어봤을 때 이런 상황이다라고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4: 아, 속상하죠.
3: 그렇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 전에 보험 점검을 주기적으로 좀 받아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 네.
3: 잘 알아보고 가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진 않잖아요. 설명 들었었던 네. 내용도 다 까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좀 점검해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 맞습니다. 막상 정말 필요할 때 보장이 부족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동안 매달 그렇게 보험료를 열심히 낸 게 너무 허탈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님 가족은 실제로 보험이 어떻게 준비돼 있었는지 한번 샅샅이 살펴볼까요?
1: 네. 우리 5인 가족 자,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4: 네.
1: 자, 5인 가족 총 월 보험료가 무려 150만 원이었어요.
4: 네.
1: 자, 그중에서 저희 사연자님의 보험이 가장 많았는데요.
4: 네.
1: 월 보험료가 무려 150만 원의 절반인 74만 원 정도였고요.
4: 네.
1: 이 74만 원의 보험 개수는 무려 13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배우자님 같은 경우는 월 36만 원의 3개의 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분 보장 내용에서 이 기둥으로 세워져야 할 보장들이 있었는데
4: 네.
1: 두 분 각각 이 보험을 30만 원씩 내고 계신 바로 이 CI 보험이었습니다.
4: 네.
1: 자, 그리고 배우자님의 경우는 이 CI 보험이 2028년 앞으로 2년 정도만 납입을 하면 완납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이 CI 보험만으로 부족했던 이런 암이나 혈관 질환 등을 저희 라디오를 통해서 알고 이미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CI 보장에서 보장이 어려운 것들을 또 보완하려고 추가로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4: 네.
1: 그게 바로 앞에서 사연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갱신형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4: 아, 그러셨군요. 제가 뭐 잠깐 아는 척을 했지만 이 크리티컬 일리스 CI 보험을 좀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3: 뭐 어떤 설계사분들께서는
4: 네.
3: 이 CI 보험만 보면 무조건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CI 보험을 유지할 수도 있는 이 조건들이 있다라고
4: 네.
3: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암 보장이나 수술 보장 등이 지금 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 그때 당시에 넓은 보장 범위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4: 네.
3: 그런 특약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유지를 해도 좋다라고 오. 말씀을 드렸어요.
4: 네. 우리 아직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그리고 넓은 보장을 가진 경우 이거는 유지해 볼만 하다 해주셨는데 이거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1: 네. 자, 모든 종신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일정한 예정 이율로 불어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 현금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4: 네.
1: 자, 지금보다 약 15년 전, 20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들은 당연히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4: 네.
1: 이런 경우에는 납입이 끝나고도 해지 환급금을 크게 또 좀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4: 네.
1: 그렇기 때문에 꼭 사망 보장이나 질병 상해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해지 환급금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기간을 잘 유지해서 혜택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그렇겠네요.
3: 네, 두 번째는 이 20년 전에 있었던 이 보험들 중에서는 이 지금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절대 못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특약들이
4: 네.
3: 좀 많았어요. 예, 예를 들면 13종 수술 특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특약은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할 때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4: 네.
3: 그 치조골 이식 수술이 2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호종 수술보다 더 넓은 보장 범위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4: 네.
3: 지금 현재 수술비는 치과 치료는 다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4: 네.
3: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암보험 같은 경우도 20년 전에는 갑상선암을 지금의 일반암처럼 그냥 일반적인 암이다라고 구분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갑상선암이 소외감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4: 맞아요.
3: 이때 당시 20년 전에 이 갑상선암은 소외감이 아니라 일반암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4: 네.

0: 안보험에 대한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I보험이라고 해도 무조건 해지하는 것보다 환급금 또는 이 수술비 또는 이 암진단에 대한 특약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는 것이 좋은 해답이 될 수 있겠죠.
1: CI보험은 무조건 해지하지 말고 환급금, 수술비를 고려해라. 그러니까 지금 납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지금은 가입하기 어려운 좋은 보장을 가지고 있다면 CI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새 자녀의 보험도 알아볼게요. 어땠나요?
2: 여기서 한 번 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빠밤. 네. 자, 자녀들의 보험도요. 부모님과 동일했습니다. 즉 무슨 뜻일까요?
1: 네, 안
2: 바로 이 CI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1: 아, 자녀들도요.
2: 네.
1: 아.
2: 또 이 CI 보험을 실비와 함께 가입을 해 두면서 네. 이 보험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CI 보험에 대한 실체를 알고서도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최근에 또 새로운 보험을 가입했고 이거 역시 똑같이 네. 우리 자녀분들도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1: 근데 뭐 자녀들까지 갱신형이면 그 나중에 내야 될 돈이 정말 어마어마해지는 거잖아요.
2: 네.
1: 자, 그러면 자녀분들 보험도 정말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손을 좀 대주셨나요?
0: 여기서 부모님의 CI 보험과 자녀들의 CI 보험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1: 네.
0: 이 대개 부모님들의 CI 보험은 납입 기간이 5년도 채 안 남은 경우들이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이 자녀들의 CI 보험은 아무래도 자녀들이 뭐 성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입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납입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이제서야 조금 절반을 좀 이렇게 납입한 정도, 이 정도가 많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기간이 10년이 넘게 남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이 CI 보험을 유지하는 게 과연 나은 대안일까? 저는 오히려 이 CI 보험을 해지 환급금의 어떻게 보면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넘었다라고 하면 환급금이 80% 정도는 넘었을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얼른 해지를 해서 지금 당장 손해본 금액이 크진 않을 테니까
1: 네.
0: 지금 빨리 해지를 해서 오히려 필요한 보장을 갖춰주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2: 아, 그리고 이 갱신형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1: 네.
2: 이 자녀들 것이나 부모님들 거나 이거 이 내용이 갱신형 보험이 기둥으로 즉 내 보험의 가장 중요한 중충이 기둥으로 세워질 만큼의 보험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갱신형 보험만 유지한 경우라면 그건 역시 당연히 이건 추천드릴 수 없죠. 그래서
1: 네.
2: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이 갱신형 보험도 역시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1: 네, 자녀들 보험을 어떻게 새로운 보장을 해주셨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만나볼게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무진 청춘 만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네, 머니 특별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시각 1시 30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5인 가족이고 뭐 CI 보험, 갱신형 보험 뭐 문제도 많았고 또 3인의 그 자녀까지 있었다. 이런 사연을 만나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1077님께서 제가 방송을 처음부터 못 들었는데 CI 보험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뭐 좀 간단하게 한 번만 다시 짚어 드린다면요.
3: CI 보험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티컬 일리스라는 영어 단어고
2: 중요한 질병이고
3: 중대한 질병
2: 중대한 질병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은 사실은 주기한은 사망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 보험 자체에서 보장받기 위해서 암과 수술비 외에는 나머지 사실 뇌랑 심장 관련된 부분의 조건이 여전히 까다롭고 받기 어렵습니다.
2: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을 내가 이 하나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꼭 한 번씩 점검을 해보셔라라고 저희가 권유드리고 있는 보험이 바로 이 CI 보험입니다.
2: 네. 자, 우리 자녀분들도 CI 보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네. 좀 새롭게 리모델링을 받아봤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나요?
3: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내용이죠. 바로 보험을 준비할 때는 실비,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이런 내용들이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 범위 내에서 먼저 갖출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네.
3: 실비는 이미 오래전에 가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자녀분들 같은 경우 또 가족분들 마찬가지지만 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그리고 1,5종 수술비 그 외에도 각종 항암치료비나 혈관질환치료비를 함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2: 많이 좀 보완이 된 것 같은데 자 보험료 돈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4: 먼저 이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네. 7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셨는데 그중에서 중복해서 가입한 보험 12만 원짜리 하나 그다음에 우선순위보다 먼저 준비하게 된 치매보험 8만 원 이 두 가지는 정리를 하게 됐고요.
2: 네.
4: 그래서 총 20만 원을 먼저 줄이고 그다음에 CI보험이 31만 원 정도인데 이게 2년 뒤에 완납이 되거든요. 그러면 2년 뒤에 이 보험료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내년쯤 치아치료를 모두 마치고 해지하게 될 4만 원의 보험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2: 네.
4: 그래서 총 토탈 55만 원의 보장을 줄일 계획이고요. 그중에서 15만 원 정도를 사용해서 비갱신형으로 기둥을 좀 세워둘 만한 앞서서 정영환 팀장님 말씀하셨죠.
2: 네.
4: 실비뿐만 아니라 뭐 진단비, 수술비, 뭐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비 이런 내용들을 좀 기둥으로 세워둘 만한 내용으로 비갱신형의 종합보험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74만 원을 내던 것을 35만 원까지 보험료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반가량을 줄이게 되었죠.
3: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우자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2: 네.
3: 2년 뒤면 곧 이 CI 보험이 완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1만 원이라는 이 CI 보험을 잠시 유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2년 뒤에 끝날 거니까 그것까지 앞으로 저희 미래까지 계산을 해서 같이 준비해 도와드렸고요.
2: 네.
3: 그리고 이 갱신형을 가입한 보험료가 월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해서 약 2년 뒤에는 최종적으로 3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기둥으로 세울 만한 종합보험으로 약 10만 원 정도로 우선순위에 맞게끔 보장을 채워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토탈로 2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2: 부부 보험료는 꽤 많이 줄어들면서도 또 필요한 보장은 다시 채워주셨는데 자녀들 보험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죠.
3: 당연히 살펴봐야죠.
2: 네.
3: 자, 먼저 저희 첫째 자녀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CI 보험은 9만 원 그리고 갱신형 보험이 9만 원 모두 정리를 하고요.
2: 네.
3: 기둥으로 세워둘 비갱신형 어린이보험 종합보험으로 13만 원에 필요한 보장을 딱딱 맞춰서 갖출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2: 네.
4: 네, 둘째의 경우에는 8만 원 정도 되는 CI보험과 이 4만 원짜리의 갱신형 보험을 정리를 했고요. 총 12만 원 정도를 줄이고 10만 원 정도를 사용해서 종합보장으로 필요한 보장을 채워서 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좀 줄이게 되었고요.
2: 네.
4: 그리고 막내의 경우에는 9만 원짜리 CI 보험, 그다음에 8만 원 정도의 갱신형 보험을 줄여서 1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세이브를 하고 그중에 13만 원 정도를 사용해서 이 종합보험으로 기둥을 좀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의 보장을 줄였고요. 그리하여 이 자녀들의 보장을 다 정리한 이후에는 총 11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네, 이렇게 5인 가족의 보험을 새로 정리했는데 알고 보니 갱신형 위주라서 걱정돼 상담을 신청한 사례였는데요. 상담을 통해 부부의 오래된 CI보험은 살리고 자녀들은 납입 기간과 보장을 따져서 다시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비갱신형 중심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에서 중요한 건 지금 가진 보험의 가치부터 제대로 따져보는 것. 무조건 없애기보다 살릴 건 살리고 부족한 것만 채우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도 꼼꼼한 보험 리모델링 필요하다. 뭐 갱신형 CI보험 좀 알고 싶다. 나도 전문가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릴게요. 저는 바로 머니 특별시 2부죠. 우리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오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만 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네, 우리 재무 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 상담 신청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뭐 보험 관련해서 나 이런 거 좀 궁금했다 하시면 바로바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2903님께서 아이고 지난 추석 고향에서 돌아오던 길에 뒷차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저희 차를 받아들이는 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가족들이 타박상과 근육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보험 처리 중 자동차 사고 보상 규정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또 저희처럼 과실이 없는 100대 0 사고도 보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귀성길 정체만으로도 힘든데 사고까지 나면 정말 당황스럽죠.
1: 그렇죠.
0: 네, 다행히 그래도 크게 다치신 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궁금했거든요. 뭐 9월부터 경상은 뭐 무조건 위로금 지급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1: 네.
0: 자, 이렇게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어떤 순서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1: 당연히 일단 뭐 보험 접수를 해야겠죠.
0: 네.
1: 그래서 보험사에 접수를 해서 각각 과실을 뭐 구분할 수도 있고요. 따로 이제 과실 비율이 정해졌다면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 보상을 받고 보험사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부분들 보상을 해주는 일련의 과정들을 좀 겪게 될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지금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멈춰 있는 도중에 뒤에서 추돌을 한 거기 때문에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만 사실 받으면 되겠죠.
0: 그렇죠. 100대 0이죠.
1: 100대 0이니까.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에요.

0: 그런데 과거처럼 보상이 이제는 좀 크지 않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보상이 많이 적어졌다. 이거 좀 보험사에서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좀 피해 의식을 좀더 갖게 되실 수 있다 보니까 좀 오늘의 내용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 자동차 사고 보상이 예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은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지 우리가 또 혹시나 언제 자동차 사고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2: 그럼요.
1: 지금부터 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죠.
2: 네, 우선 과거에는요, 과실비율에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해서 물적 피해, 즉 차량에 파송된 전도를 각각 과실비율 따라서 나눠서 각자 부담했었는데요.
1: 그렇죠.
2: 지금과 같은 100대 0인 경우에는 내 과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보상만 받으면 됩니다.
1: 네.
2: 자, 그리고 인적 피해, 즉 사람이 다친 정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1: 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맞춰보리라.
0: 네.
1: 주시죠.
0: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1: 네.
0: 네. 향후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계속이요.
0: 네.
1: 경상
0: 계속
1: 환자인데.
0: 연장하고.
1: 계속.
2: 어렵다.
0: 향후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다.
1: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라도 저는 X 하겠습니다.
0: 바꿀 기회 드릴게요.
1: 아, 싫어요.
0: 네,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1: 네.
0: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질문은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1: 오.
0: 지금부터 바뀌었어요.
1: 네.
0: 이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서 치료를 하려면 별도의 치료성에 대한 치료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만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경미하게 다쳤다고 해도 의사의 추가 소견만 있으면 계속 연장이 됐어요. 보험사 측에 뭐 별도의 검사가 없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2주 단위로 의사 소견에 따라서 치료를 계속 연장할 수 있었는데,
1: 오.
0: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타박상 또는 염좌 정도만 진단을 받고 도수 치료를 계속 병행하면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심지어.
1: 네.
0: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날 때는 향후 치료비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인 병원 치료가 어느 정도 예상되니까 그것까지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네, 맞아요. 저도 올해 초에 한번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좀 치료를 받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뭐 연장을 할 거냐 이렇게
0: 맞아요.
1: 물어보더라고요.
0: 맞아요.
1: 이렇게 그동안 경미한 사고에서도 뭐 치료가 길어지거나 합의금이 커지는 경우도 좀 있었잖아요.
2: 맞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자, 26년 9월부로 전면 바뀌었습니다. 자, 앞서 행해졌던
1: 네.
2: 치료비와 이 향후 치료비 등의 내용이 가뜩이나 이 실손보험 손해율 때문에 이 보험사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선의의 우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나 또 국민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에 있어서 개정이 확정됐습니다.
1: 네. 우리 오늘 지금 상담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2090님께서 저랑 퀴즈 같이 맞추시겠다고 정답 X입니다.
0: 정답입니다.
1: 보내주셨는데
0: 정답입니다. 네.
1: 저희가 또 선물은 없기 때문에 칭찬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90님 감사하고요. 좀 상담 문자 먼저 만나볼게요. 우리 고260님께서
0: 네.
1: 보험증권을 들여다보다가 다음과 같은 특약을 발견했습니다. 신장기관 요양진단비 1, 2, 3, 4등급 보상액 4천만 원.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보장을 받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0: 네네. 저 신장기 요양 진단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 네.
0: 저게 언제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4등급까지만 되어 있다면 조금 가입하신 지 오래된 것 같아요.
1: 네.
0: 최근 거는 이제 5등급까지 있고, 뭐 인지 지원 등급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1, 2, 3, 4등급으로 되어 있다면 좀 가입하신 지는 좀된것 같고
1: 네.
0: 저거는 말 그대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장기 요양 등급을 보건소에서 받게 되거든요, 보통.
1: 네.
0: 근데 그 내용을 받았을 때 내가 해당되는 등급이 4등급 이상이라면 4등급이 이제 보통 흔히 말로 하는 경증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 4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각각 등급마다 정해져 있는 진단비를 받게 되는데 보상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아마 1등급일 때는 4천만 원일 거고요.
1: 네.
0: 1등급이면 이제 거의 누워만 계셔야 되는 상황이죠. 4등급인 경우에는 아마 저기서 10% 정도만 나올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런 진단비를 그 등급에 따라 받는 그런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가 진짜 이렇게

0: 실시간으로 오는 문자를 읽어드린 건데도 이렇게 완벽하게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아, 네.
0: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이고요. 그리고 우리 4091님과 1298님께서 상담 보내주셨는데 방송 끝난 후에 상담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 9월부터 바뀐 자동차 사고 내용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1: 네.
0: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1: 첫 번째는 이 경상 환자에 대한 장기 치료에 대한 필요 검토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상 환자는 골절이 없는 타박상과 염좌 정도만 진단받은 건데요. 등급으로 따지면 한 13에서 14등급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0: 네.
1: 대부분 이제 경미한 부상을 많이들 입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 장기 치료라고 하면 이제 8주를 초과한 치료를 장기 치료라고 하는데 여기서 타박상과 염좌 진단을 받은 그러니까 13에서 14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8주를 초과해서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0: 네.
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건 보험사랑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0: 네.
1: 거기에서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를 받고 검토를 했더니 인정이 됐다. 네. 그러면 8주를 초과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안 돼요. 연장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0: 그러면 이 전문 의료인을 제가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뭐 정해져 있는 병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1: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필요한 장기 치료나 과잉 진료는 좀 더 꼼꼼하게 걸러내겠다. 저는 그렇죠. 이런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2: 네. 확실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차량 사고가 나면 병원에서 치료 기간에 대해 제한이 없으니까 치료를 많이 받던 분들이 많이 지금 이런 내용을 들으면 아쉬워할 수는 있어요.
0: 네.
2: 아이고 내 돈 다 날라갔네 이런 느낌.
0: 네.
2: 자, 치료 효과가 부족해서 더 치료를 받고자 해도요. 이제부터는 진단서, 진료 기록부, 영상 시리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추가 치료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만 하고요. 검토 후에 결과가 거절이 되면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0: 네.
2: 이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앞으로는 계속 쭉 못 받게 됩니다.
0: 취지는 공감해요. 제가 아까 뭐 정의다 이렇게 얘기는 드렸지만 그래도 또 이게 한편으로는 정말 치료가 좀 더 필요한 피해자한테까지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또 걱정도 되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네. 실제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연장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네.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치료비를 더 못 받는다는 개념은 자동차 보험으로 못 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0: 네.
1: 추가적으로 내가 필요하다면 내 사비로 더 추가로 받을 수는 있죠.
0: 네. 특히나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추후에 지켜보는 게 또 중요하니까요.
1: 맞아요.
2: 중요합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바뀐 점도 말씀드리면요. 바로
0: 네.
2: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동안 치료를 받은 후에 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받는 금액을 향후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보상금을 더 지급하게 했는데요.
0: 네.
2: 요새 요거를 많은 분들이 합의금이라고도 많이 인식을
0: 맞아요.
2: 하고 있어요.
0: 네.
2: 자, 이 향후 치료비는 사실 명확한 기준이 뭐 이렇다 할 만한 게 사실 없어요. 자, 그동안 치료받은 비용을 앞으로 대략 1년, 뭐 2년, 길게는 뭐 6개월, 뭐 2년, 1년까지 벌써 많게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5년까지도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0: 네.
2: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매일 발생하는 이 치료 비용을 예상 기간을 곱해서 산출되는 비용도 보험사에서 요청해서 받아왔지만
0: 네.
2: 명확한 기준이 없이 피해자의 사정을 살피며 이 지급하다 보니까 이 사실상 이 향후 치료비가 가장 큰 손해율을 갖고 있는 주된 범인이었던 겁니다.
0: 그렇죠. 그동안은 아무래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같은 정도의 사고라도 이 합의금, 그러니까 향후 치료비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었잖아요. 뭐 약간 보험사랑 머리 싸움 한다고 해야 되나?
2: 맞아요.
0: 얼마를 부를까? 막 이러면서 좀
1: 협상을 해야 됐죠.
0: 맞아요. 그 협상이 필요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2: 자, 이제부터는 향후 치료비는 실제 치료가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1급 이하의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을 하고요.
0: 네.
2: 경상 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상 향후 치료비 항목은 없어지고요. 그 12에서 14급에 경상 환자들은 치료 받을 때 내용이 있다면 받을 내용이 있다면 8주 이내에 모두 다 받고 더 필요하다면 심사를 받고 나서 연장해서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바뀐 거죠.
0: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합의금이라고 불렸던 게 뭐 없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1: 네,
0: 되겠죠.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12에서 14등급의 경우에도
0: 네.
1: 뭐 향후 치료비 개념으로 뭐 200만 원 또는 뭐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서 뭐 350만 원,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네. 네, 물론 치료비는 별도로 처리가 되고 추가적으로 받는 향후 치료비가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에 일단 가서 들어눕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향후 치료비가 없어졌어요. 경상 환자들에 대해서.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경상 환자분들에 대한 이 보상금 개념이 얼만큼 줄어들게 되는지는 사실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뭐 경상 환자분들 뭐 옛날에는 뭐 나일롱 이렇게 불렀던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좀 부상이 좀 더 큰 경우 어떻게 기준이 바뀌었는지 그것도 좀 짚어볼게요.
2: 실제로 부상이 큰 분들은 정말로 환자죠. 그러다 네. 보니까 11급 이하의 중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보면 골절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일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 기존 방침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중상 환자에 대한 내용은 바뀐 게 없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대인, 대물 말고도 뭐 꼭 챙겨봐야 할 보장이 있을까요?
1: 보통은 책임보험이 아닌 이상은 뭐 대인에 대한 내용, 뭐 대물에 대한 특약,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가입을 하시죠.
0: 네.
1: 그런데 대인 대물 보장 뿐만 아니라 자동차 상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0: 자동차 상해, 이게 네. 뭔가요?
1: 자동차 상해, 매우 네. 중요한 거거든요.
0: 네.
1: 이게 뭐냐면 자동차 상해라는 게 있고 자기 신체 손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이 자기 신체 손해라고 하는 거는 이 특약 잘 보세요. 네. 자기 신체 손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특약은 없애주세요. 이게 뭐냐면 정해져 있는 등급이 있고요.
0: 네.
1: 그 등급에 해당됐을 때 정해져 있는 금액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10급이어야 되는데 뭐 14급인데 뭐 14급은 뭐 200만 원도 안 돼요. 예를 들면. 근데 뭐 한 13급 됐더니 뭐 한 500만 원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나는 치료를 받았던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나는 손해를 본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0: 네.
1: 그럼 이 경우에는 내가 더 받고 싶어도 이미 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만 보장받는 거니까
0: 네.
1: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 상해는 뭐냐면
0: 네.
1: 내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내가 병원 치료했을 때 실제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0: 네.
1: 그거를 실비처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체 손해보다는 자동차 네. 상해가 더 중요하고요. 물론 내가 피해자일 경우는 상대방 보장으로 다 받잖아요.
0: 네.
1: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신체 손해, 자동차 상해는 내가 가해자였을 때 내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받는 금액이니까 자동차 상해를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자기 신체 사고 대신에 자동차 상해 특약을 좀
1: 더 강조하고요.
0: 잘 봐라, 강조한다. 네. 이렇게.
1: 가입 금액은 네. 5천만 원 정도로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좋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두 개가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나요?
1: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0: 네.
1: 대략적으로 좀 보면 1년에 한 5만 원 정도? 1년에 5만 원 정도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크게 났을 때를 대비한다면 1년에 5만 원 정도 차이면 충분히 바꿔볼 만한.
0: 그렇죠.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1: 맞아요.
0: 5만 원이면.
1: 맞아요. 그런 보험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자기 신체 손해보다는 자동차 상해로 5천만 원 이상을 설정해둘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갖는 게 더
1: 네.
0: 좋다. 아주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사고가 난 뒤에 보상을 따지기보다 평소에 내 자동차 보험부터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이 바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또 네.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이거죠?
2: 누구나 보험이란 건 있지만 근데 이 보험은 언젠가는 꼭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점검을 언제 할까 맨날 미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0: 귀찮으니까.
2: 네. 그리고 괜히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이상한 것도 얘기할까 봐 또 불안하기도 하기엔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다.
0: 지금이다.
2: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 꼭 기억해 주시고 너무 미루지 마세요. 항상 나를 위한 내 돈이니까 내가 잘 챙겨야죠.
0: 네. 점검 네. 바로 받아봐라.
2: 네.
1: 네. 일단은 뭐 건강검진이 됐든 뭐 사고가 발생했든 뭐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든 뭐 그 이후에는 사실 내가 뭔가를 되돌이키고 싶어도 뭐 되돌이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보장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면 미리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결국엔 점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중에 놓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오후 5시 백이성과 마미손이 함께한 힘을 내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날게요. 고맙습니다.

0: 1688
1: TBS 캠페인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주말과 개천절 연휴를 앞둔 금요일 오후고요. 평소 금요일에 비해서 퇴근길 정체가 일찍 또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평소 이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도 많고 또 작업하는 곳도 많은데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 홍제램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문 터널부터 작업 지점까지 밀고 있고 또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원효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갓길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4차로 쪽 지나는 차량들 특히 주의운전이 필요합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가는 길은 수서 지하차도 빠져나오자마자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8도, 습도는 2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의 최강일구입니다. 노년의 시간이 더 특별해지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별로 없다. 하루하루가 천금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하루하루에 더 충실하다고 합니다. 오늘 노인의 날입니다. 요즘은 노인이라는 말 대신 선배 시민이라는 말도 쓰던데요. 인생 선배에게 배우는 또 한 가지 진리. 바로 이거겠죠? 시간은 귀하다. 오늘 하루가 그래서 더 소중하다. 소중한 오늘. 선배 시민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10월 2일 금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구간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축하. 자, 신나는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사 대통령이죠. 피터 펀이가 부릅니다. 웃고

황사 대통령 피터팬의 웃고 잡시다 듣고 왔어요. 눈에 띄는 뉴스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 측에서 한반도에서 남북 간 긴장 고조 가능성을 거론한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X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서 합의를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그랬더니 비공개를 자기네는 합의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상대국 국가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규탄했어요. 이어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의 군사 충돌 임박 이렇게 운운하면서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측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기소 공판 중심으로 재편한 공소청이 드디어 오늘 2026년 10월 2일 새로 출범했습니다. 기존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공판 인력을 확충했고요. 수사기관의 위법 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할 불송치 심사부를 신설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의해서 검찰청은 어제를 끝으로 해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청구 등의 업무를 공소청에 이어받아오게 됐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허용된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마무리할 사건을 가려내고 달라진 제도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매뉴얼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청식을 했습니다. 문 열자마자 고소고발 10여 건이 쏟아져 들어왔네요. 중수청장은 아직 공석이죠. 청문 절차 재개된 가운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찰개혁 후퇴를 우려한다. 무겁게 들었다. 개혁정신을 구현하겠다. 각종 우려, 국민 목소리로 생각해서 경청하고 중대범죄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기관으로 안착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행위 정부 유출 피해자 119명한테 통보를 했어요. 피해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어서 신한은행 또 KB 국민은행도 해킹당했다. 100여 명의 고객 정보 유출이 됐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주택가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투 속에 현금 2,500만 원과 관련해서 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요. 최초 발견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그러네요. 지난 2월 달이었는데 인천 재물포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어요. 5만 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가지로 덮여있는 상태였는데 당시에 60대 A씨가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확인하다가 현금 따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달에 현금 2,500만 원 가운데 세금 22%하고 지역신문 공고비용 등

0: 577만 원을 빼고서 1923만 원을 계좌로 이체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준 돈도 세금을 떼는군요. 하긴 뭐 소득이로 돼 있으니까. 네. 최고의 얼큰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자,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샵 0951 문자 메시지로요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제가 읽어드릴 건데 그중에 하나 고르셔서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문자 메시지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부터 내드릴게요.

이번 조달청? 네. 조달청은 뭐 쭉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어? 모르시겠다? 그럼 1번 적으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1번 중수청이냐, 2번 조달청이냐. 자, 샵 연구일 문자창에 일단 1번 먼저 적으시고요. 21가지 나눔 선물을 쫙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자, 하나를 골라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3산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노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용 사각항아리,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의 양고기 모듬세트 3인분, 충남 당진 파닭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디어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님의 식사권입니다. 21가지 소개해드렸어요.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나눔 선물 제공해주시는 찐 청취자 여러분,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적으실 거는 내가 이걸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누구하고 이거를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누구하고 적어서 지금부터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어려운가 봐요, 문제가. 돈가스 퀴즈. 문자가 답장이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정치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돈가스 퀴즈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어제부로 검찰청이 폐지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수사와 기소가 이제 분리가 돼서 기소를 맡게 될 공소청이 있고, 중대범죄 수사하는 이 기관, 이 두 개로 이제 양대 산맥이 됩니다. 이 기관이 뭐냐, 이름이. 1번 중수청이다. 2번 조달청이다. 중수청이 거죠? 중대범죄수사청. 네. 2번 조달청. 그래도 모르시겠다. 그냥 퀴즈 정답 그냥 1번 쓰시면 간단합니다. 네. 써가지고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쭉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돌 힘든 싱어죠? 광표가 부릅니다. 추억의 포장마차.

광패의 추억의 포장 마차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중수청이죠.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1096번님이에요. 네. 자. 안녕하세요. 일고라버니 양주댁이에요. 아이고, 양주댁 찐 애청자님. 날이 화창모드라 너무 좋아요. 정답 1번이고요. 제 작은 딸이 33살인데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조금은 힘이 되어줘서 자그마한 아파트 구입해서 며칠 동안 살림 하나하나 마련하더니 며칠 후에 자기 집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시원섭섭하기도 합니다. 이제 막둥이 아들 29살짜리만 남았네요. 아들은 언제쯤 독립할 거냐? 기분 좋은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양주댁 통화 한번 해봐요, 바블 PD.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저기 1096 양주댁님, 예, 일반 전화로 전화 가면 좀 받아주시 바랍니다. 나눔 선물은 안 쓰셨는데, 예, 인터뷰가 되면 상의하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어서 2093번님 당첨되셨어요. 정답은 1번 중수청입니다. 2시만 기다리는 찐 애청자고요. 지난번에 일구 앵커가 오란다 당첨 말씀했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질 않네요. 오란다 주신다면 시골 형수님 겨울 오이 준비에 간식으로 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6090번님께 정답은 1번에 월곡역 떡볶이 세트 받고 싶어요. 왜냐? 우리 큰딸이 14개월 차이 연년생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10월 4일 날 사위 생일이라서 이번 일요일이네요. 10월 4일. 아직 두 달이 안 된 아이하고 16개월 된 손자를 데리고 미아동 저희 집에 올 거예요. 아들 둘 케어하느라 수고한 딸과 함께 먹고 싶습니다. 네. 월곡 떡볶이 세트. 네. 이거 가서 드셔야 됩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에 삼산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김만희 떡볶이집 찾아가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081번님 당첨됐습니다. 그동안에 라디오를 듣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허리케인 라디오를 청취를 못했어요. 방송 정상화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정답은 1번이네요. 선물은 지난번 8월 26일 날 당첨된 냉장고 속의 장독대 항아리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것만 받으면 돼요.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요. 에휴, 죄송합니다. 1081님. 이제 뭐 파블로 PD 혼자서 모든 뭐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예, 나눔 선물 확인하고 사장님들하고 그런데 약간의 예,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조금만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627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중수청이고요. 솔직히 모아놓은 것이 모아놓은

온 곳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네요. 받고 싶은 선물은 요즘 갱년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홍삼 진액을 받고 싶어요. 광고도 좀 붙고 조금 방송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늘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1627님께서, 네, 아내를 위해서 홍삼 진액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자, 어디 갔어? 예. 자. 아, 이거 안 보여. 몇 번이야, 이게.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에 홍삼 진액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14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답 1번 중수청이고요. 남양주 한음골에 고기 식사권 받고 싶어요. 외식할 엄두도 안 나는 요즘에 아내와 같이 가서 곱차도 한잔하면서 회포도 풀고 싶고 합니다. 3814님께 보내드립니다. 남양주시 한음골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현장에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고기 다 친절하게 구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잘 다녀오십시오. 박우철의 연모 이 노래 듣고 와서 인터뷰도 해보고 나눔 선물 당첨자 계속 발표해드립니다.

0: 네, 노래 잘 듣고.
1: TBS 캠페인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0: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2: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3: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1: 전인권 씨가 또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인터뷰합니다. 1096번님, 양주댁. 자, 그 아까 저, 딸, 작은 딸 33살은 독립을 했고 막둥이 아들이 29살인데 얘는 언제쯤 나가니? 이렇게 하셨는데 양주댁 연결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 어머니.
1: 예 밝아서 좋아요.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은 산책 안 하십니까?
2: 아 이따가 퇴근하고 할 거예요.
1: 오, 어디를 걸어요 오늘은?
2: 어 고모리 저수지요.
1: 저수지 이름이
2: 포천에
1: 다시...
2: 있는 고모리 저수지라고 있는데
1: 아, 이모 고모할 때
2: 되거든.
1: 이모 고모할 때 고모예요?
2: 네 맞아요.
1: 거기 고모가 사시는 건 아니고?
2: 아니에요.
1: 썰렁했습니다. 오늘은 몇 킬로 걸으실 거예요 그래서?
2: 아 2.7킬로 한 바퀴가 2.7킬로거든요.
1: 네.
2: 아, 세 바퀴 정도 돌 거예요.
1: 2.7 곱하기 3하면 한 8킬로?
2: 네, 그 정도 돌아요.
1: 8km 걸으려면은 1시간 갖고 안 되실 텐데?
2: 어, 한 바퀴 도는데 한 35분 걸리더라고요.
1: 그러니까 1시간 40분은 잡아야 되겠네.
2: 네.
1: 야, 건강해서 좋으십니다. 예.
2: 아,
1: 우리 저 양주댁 청취자 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세요?
2: 저 파블로 PD님보다 한 살 아래예요.
1: 69?
2: 네.
1: 어, 파블로가 68년인 거는 다 알고 계시네.
2: 네.
1: 69면은 뭔 띠요?
2: 닭띠요.
1: 아, 닭이구나.
2: 네.
1: 제가 몇 년생인지 알고 계세요?
2: 네, 알아요.
1: 몇 년생이에요?
2: 어.
1: 60.
2: 아, 맞아. 60.
1: 60시띠.
2: 맞아요. 맞아요.
1: 아, 근데 매일 이렇게 문자 자주 보내주시고 정말 고마운데, 여러분 네. 같은 찐팬들이 있어가지고 허리케인 라디오가 굴러가는 거예요, 사실.
2: 너무 재밌어요.
1: 아유, 고마워요. 예.
2: 네.
1: 근데, 네. 진짜로 매일 그 10km, 오늘도 보니까 뭐 거의 8km 이상 걸으실 거고, 이렇게 네. 평균 10km 안팎을 매일같이 걸으세요?
2: 네, 매일이요.
1: 이야, 그래요?
2: 네.
1: 대단하십니다, 정말.
2: 주말에는 거의 한 10km 넘게 걷고요.
1: 네.
2: 평일에는 그 정도 걸어요.
1: 참. 가끔 가다 또 뭐 동해안에 가 낚시 가서 광어 잡고.
2: 아, 네네.
1: 예?
2: 요번 주에 가려고요.
1: 너 남편분하고 같이 가셔?
2: 네네, 같이 가요.
1: 요번에 좀 어디 가십니까?
2: 아, 속초에서 고성, 고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1: 아, 속초, 고성, 고 사이에?
2: 네. 네.
1: 근데 거기 가면은 그 바다 낚시를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2: 아, 하는 곳이 있어요. 항구 쪽인데.
1: 네.
2: 그쪽에 이제 따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1: 아, 저는 바다 네, 낚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라서.
2: 아, 못하는 곳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1: 근데 보통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좀 보통 남편이 하고 이, 남편이 낚시 좋아하면은 뭐 맨날 그 싸운다고 그러던데 또 오늘 일요일 날 또 어디 갔다 오냐고. 근데 양주댁님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네. 두 분이 네, 같은
2: 네,
1: 취미를
2: 없어요.
1: 갖고 있으니까.
2: 네.
1: 행복이 그런 거죠, 뭐. 아, 이거 좋습니다. 아,
2: 너무 좋아요.
1: 네, 그러니까.
2: 날씨도 너무 좋아서.
1: 네.
2: 요번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좋으시겠네. 이번에 네. 이제 또 개천절 토요일 날 연휴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2: 네, 맞아요.
1: 네. 네. 근데 4일하고 5일 날은 일기예보 보니까 비 오는 걸로 돼 있던데.
2: 예. 네, 그렇긴 그죠? 해서, 예. 네. 네, 오늘 밤에 갔다가.
1: 네.
2: 일요일 날 아침에 올 것 같아요.
1: 아, 오늘 가신다고? 금요일이니까.
2: 네, 오늘 밤에 출발할
1: 그러니까
2: 거예요.
1: 8km 걷고 집에 가서 또 꾸려가지고 또 간다 속초 쪽으로.
2: 네, 다 마련해 놨고요. 이제
1: 숙소는 어떻게 했어요? 숙소는
2: 그냥 차박할 거예요.
1: 차박으로 예.
2: 네, 밤 낚시하다가
1: 예.
2: 그냥 피곤하면 차박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올 거예요.
1: 그 차는 차종이 뭐예요?
2: 아, 승용차인데요.
1: 네.
2: 괜찮아요.
1: 불편하지 않아요? 승용차면 좁아서?
2: 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네. 나름 괜찮더라고요.
1: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아유, 궁금한 게 많아서. 그나저나 따님이 이제 그 일남 일녀를 두셨나 봐요, 자녀를?
2: 일남 2녀요.
1: 2녀. 아, 그러면
2: 큰딸이 하나 있어요.
1: 더 위에?
2: 네.
1: 아, 그러면 33살이 독립했다는 건 둘째 딸이구나.
2: 네, 네, 네.
1: 막내가 아들이 막내가 네. 아들이고.
2: 큰애가 35이고요.
1: 네. 그러면 둘째 따님이 이제 독립을 했다는 건데.
2: 네.
1: 아파트를 양주에다 샀어요?
2: 네, 요 자그마한 거 하나 마련했어요.
1: 요새 집값 대출, 비싸서 난리던데.
2: 대출 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대출금은 자기가 아마 갚아 나갈 거예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갚아 나가면서 할 것 같아요.
1: 그러면 현찰은 이제 어머니가 대주셨고?
2: 네, 중도금만 제가 좀 됐고요.
1: 중도금 대줬고.
2: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할 거예요.
1: 예, 아유, 뿌듯하시겠어요.
2: 네, 너무 좋아요.
1: 이제 사위가 빨리 들어와야지.
2: 큰 사위는 있는데요.
1: 네.
2: 이제 작은 애는 모르겠어요. 언제쯤 갈려나.
1: 아, 그러면 큰 따님은 같이 삽니까, 집에서?
2: 아니요, 걔도.
1: 아, 이미 독립해 나갔고.
2: 네, 네. 독립해서 시집 가서 독립하고 있고요.
1: 예.
2: 네. 이제 뭐, 작은 딸 독립하고, 이제 막내 하나 남았어요.
1: 뭐, 이렇게 뭐, 부러울 것 떴겠네요, 세상에.
2: 그렇기는 해요. 예, 아니 뭐 건강만 하면 좋겠어요.
1: 예. 자, 알겠습니다. 그 나눔 선물 네. 뭘 오랜만에 또 전화도 연결했는데 뭘 보내드릴까?
2: 저기 뭐야 우리 작은 딸이
1: 예.
2: 만두를 좋아하기는 해요.
1: 만두. 그러면 네.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 테니까 집들이 하면서 같이 드시면 되겠네. 팍 삶아가지고.
2: 네, 감사합니다.
1: 그래요. 낚시 잘 다녀오시고요.
2: 네네.
1: 예. 걸으면서 뭐, 이렇게 이어폰 와가지고 음악 듣고 하십니까?
2: 네네. 음악.
1: 뭐 좋아하세요? 듣고. 어떤 노래?
2: 뭐, 주로 팝송도 좀 많이 듣고요.
1: 네. 팝송 좋대요. 예. 뭐, 신청하시죠?
2: 그러면, 로비 윌리엄스의 스프림 듣고 싶어요.
1: 예?
2: 로비 윌리엄스의 스프림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1: 스프림?
2: 예.
1: 그 커피 타 먹는 프림 얘기하는 거예요? 스프림?
2: 네.
1: 로빈 윌리엄스 있어? 아 있대요. 그 노래 있대.
2: 아 네네 감사해요.
1: 스프림이 뭔 뜻이에요, 근데?
2: 뭐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1: 네.
2: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 서로 뭐 위하고 뭐 이끌어주면서 서로 뭐 헤쳐나간다는 뭐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1: 지금 저 파블로가 저 스펠링을 적어놨네. SUPREME 슈프림.
2: 네 맞아요.
1: 로빈 윌리엄스. 네.
2: 네.
1: 자 오늘 아주 인터뷰 잘 들었고요. 재밌는 얘기 들었고.
2: 네 감사합니다.
1: 속초
2: 네.
1: 잘 다녀오세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신청곡 나갑니다. 네, 네. 로빈이 아니고 로비랍니다. 로비 윌리엄스의 슈프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양주택 청취자님이 신청한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 슈프림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1096님의 인터뷰를 듣고 6469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 저렇게 평범하게 사시는 게 참 힘이 든다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렇죠? 평범하게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평범하게 산다는 거, 행복을 느끼면서, 소확행 느끼면서 산다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인 거죠. 네. 자, 계속해서 다른 당첨자 6811번님이에요. 정답 1번이고요. 구리수택동의 양곱창을, 구리수택동은 양곱창이 아니고요. 저기입니다. 양곡입니다. 양곡이. 예, 양고기를 딸과 사위를 데리고 가서 먹고 싶어요. 어제 베트남 출장에서 돌아온 사위하고 같이 가서 먹고 싶습니다. 6811님께 자 어디 갔죠? 몇 번이지?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예. 딸과 사위하고, 네, 6811님이 장모님인지 장인 어르신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 분이 가시면 딱 3인분 될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1161번님께서는 좀 긴 문자를 보내셨는데, 보니까 일별하니까 약간 좀 슬픈 사연이시네요. 소개해드립니다. 2000년이면은 벌써 26년 전이네요. 2000년 3월 17일 날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요양병원으로 모시면서 내가 죽으면 여길 나가려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들어가셨다고 문자 소개를 해 주셨는데 지난 9월 26일 날 고인이 되셔서 선산에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문자 당첨이 돼서 오란다 세트도 당첨돼서 딱딱해서 드시지 못했지만 참 좋아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허리케인 나디에서 2000년 3월, 아닌데? 2000년이면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예. 아, 9월 문자를, 소개를 제가 해 주셨대요. 예. 예. 그 연도를 잘못 적으신 거 아닙니까? 예. 2020년? 네, 20년이면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네. 제가 하여튼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예. 예,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선산으로 예, 장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했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군요. 예, 며칠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장지로 가는 걸로 봐서는 이제 오늘 3일장 마지막 날쯤 되나 보죠. 예, 자 1161님께서 네, 오란다 세트 그때 하여튼 받으셨다고 그랬으니까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파블로 PD가 1161님한테 그 진성의 소금꽃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답니다. 아버지 노래죠, 노래가. 가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천근만근 가장의 무게 짊어지시고 허덕이는 한숨소리 세월 강 건너다 휘어진 뼈마디 눈물도 말라버린 가시밭 땀방울 서러움에 꽃이 된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아버지 장지를 모시는 청취자님의 사연 듣고 빠블로 PD가 진성의 소금꽃 노래 숙연하게 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2부 끝날 시간 됐습니다. 50분 14초인데요. 오늘 금요일이죠? 프라이데이. 불타는 금요일인데 뭐 하는지 아시죠? 3부에 실버들 힘든 싱어입니다. 애들은 가라. 60살 이상만 참여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류인숙 씨가 이제 엄마 류인숙 씨가 이제 3대 가왕이 되면서 오늘은 두 분이 다 도전자로 입장을 바꿔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이 다 하여튼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영화배우이시고도 또 공인 무술이 9단이나 되는 유도, 태권도, 합기도까지 해가지고 그런 분이 한분 계시고 또한 분은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상반기 최고 인기상을 받았고 1,000만 원 식당 운영하다 실패했다 이렇게 또 다 힘든 분들만 나옵니다. 예. 거기다 보조 MC 남산 씨, 저는 66살. 예. 나머지 세 분은 저보다 어린 동생들인데 전부 다 60대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라디오 방송에 60대 아저씨들 중년만 4명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는 처음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기네스북에 한번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겠습니다.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2부 끝곡입니다. 이순아 인생역 들으시고요. 3부 3시에 힘든 싱어 돌아오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4: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6: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5: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6: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7: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8: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9: TBS 교통정보. 4흘간의 연휴라 고속도로에는 이미 정체가 길게 이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휴게소부터 용담터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총 8km 정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는 천안분기점부터 천안부근까지 4km 구간, 안성부터는 안성분기점까지 8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시구간 들어서는 양재부근에서 반포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가는 부천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 지금은 갓길 쪽으로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여파로 부근 1km 정도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2도, 습도는 2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네, 아까 2부 끝에서 아버님 하늘나라로 가신 사연 소개해드렸더니 다해 청취자님께서도 문자를 보냈어요. 저도 5년 전 하늘로 떠난 아빠 생각이 나서 울컥합니다. 홀로 남은 우리 엄마, 올해 95대셨는데 아빠께 못했던 일 엄마한테 더 정성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유진아의 모란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KBS 전국 노래자랑의 신재동 악단장이 작사 작곡을 한 노래죠. 유진아 씨가 부른 모란. 모란이 꽃 이름 모란이 아니고요. 엄마 모자에다 밥 지을 난자. 엄마가 차려주신 밥이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노랫말에 그게 바로 모란입니다. 네. 엄마가 갈수록 아기처럼 작아진다. 네, 참 슬픈 이야기죠. 노래 잘 들었습니다.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노래 한 곡 듣고요. 힘든 싱어 애들은 가라. 60살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실버돌 힘든 싱어입니다. 오늘 보조 MC는 명문학교 출신이면서 30년 스탠드바 명 MC 경력의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이자 보조 MC입니다. 사우스 마운틴 남산 씨 노래를 듣고 시작합니다. 참아.

0: 이미스터의 사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짠내라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기에 실버돌 힘든 싱어 후후.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살 이상만 출연할 수 있는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이 나옵니다. 자, 차만 타면 오는데 조금 전에 들었는데 국민가수를 꿈꾸는 실버돌 힘든 싱어 이대가왕 사우스 마운틴 남산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 대로 가요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2: 돌풍?
1: 가수 남산입니다.
2: 누가 돌풍을 일으킨대요?
1: 제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2: 누가 그래요?
1: 제가 그러죠.
0: 정말 돌풍을 일으켰으면 좋겠네요. 아, 노래 참 좋아요.
1: 아, 예, 좋습니다.
0: 차만 타면 오는데. 자, 이제 지난번에 실버돌 가왕이 탄생을 했습니다. 엄마 엄마 부른 류인숙 씨가 이제 우승 거두고 3대 가왕에 올랐습니다. 남산 씨가 2대 가왕이었고.
1: 그렇죠. 예, 예.
0: 자, 오늘 새로운 도전자 이제 보잼 씨께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1: 일단 음악에 이제 깔아지면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스탠드바 MC 경력 30년 남산 씨가 새로운 도전자 두 분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1: 제가 소개할 가수는 경상북도 성주 출신이고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했고 그런데 전공과는 무관하게 경찰 무술 여운으로 정년을 채운 특이한 경력의 가수입니다. 영화 범죄도시 2의 형사 팀장으로 단역 출연하기도 했고.
0: 아, 그래요?
1: 타이틀곡 얼마나 좋길래라는 곡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가수 중의 가수 가수 현동현 씨 가수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동현입니다.
0: 현동현 가수님. 근데 요거를 빠뜨렸어요. 보조엠 씨가. 경찰 무술 요원을 하셔가지고 합계가 무술 합이 9단이래요. 뭐뭐예요?
1: 네? 유도 3단, 네. 태권도 3단, 네. 합기도 3단, 합이 9단입니다.
0: 아, 대단하시네.
1: 잘못 안 봤습니다. 오늘.
0: 범죄도시 2면은 스토리가 어떤 거였죠?
3: 거기 이제 제가 뭐 단역으로요. 네. 잠깐 나온 겁니다. 예. 그때 베트남으로 도망간 범죄자. 강해상 범죄자 잡는데
0: 네, 맞아, 맞아.
3: 격투신에서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0: 그 격투신이 그럼 베트남에서 있었던 거예요?
3: 아니, 베트남 아니고 그때는 스튜디오죠.
0: 서울에서?
3: 예, 그 소재는 베트남인데
0: 네.
3: 스튜디오 안에서.
0: 아, 그러니까 예. 베트남 영화상은 베트남에서 예, 예, 예. 저 그 예.

0: 많은 사람들에게 환한 빛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겸손한 가수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길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사옵니다.
1: 네, 얼마나 좋길래 지금 노래 나가고 있는 게 본인 곡이시뇨? 현동현 가수님. 네, 얼마나 좋길래. 자, 동쪽에서 빛이 온다. 동쪽에서 그렇죠. 현인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0: 동쪽에서 빛을 내는 등대처럼 네. 환한 빛을 세상에 밝혀주는 노래로서 그런 등대와 같은 가수가 되라 이런 얘기죠.
1: 좋습니다. 아까 저 대기 시간에 나가서 보니까 의상 자체가 지금 빨간 자켓을 입으시고 바지는 또 치마 같은 걸 입고 네, 오셨어.
0: 치마 바지입니다.
1: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TV 보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2: 제가 볼 때는
1: 저는 부탄 왕국에서 오신 줄 알았어. 네.
2: 제가 볼 때는 치마도 아니고 빨래도 아니고 걸레를 아니. 치마 바지. 뭐 수모 선수도 아니고 왜 이럽니까 네. 오늘?
0: 치마 겸 바지요. 혼합입니다.
2: 죽으려고 날고 자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제 자 나머지 한 분 남산 씨 소개해 주세요.
3: 자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선량한 양, 인재채, 소리 높은 북소리 동을 써서 가수 양재동 같습니다. 실제 서초구 양재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고 KBS 아침마다 도전 꿈의 무대 상반기 최고 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한 아주 재주 많은 가수입니다. 2016년도에 늦게 데뷔했지만 2018년도 2집 동그라미 사랑을 내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열정의 실버돌 가수 양재동 가수를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TVN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열심히 동그라미 사랑으로 활동 중인 가수 양재동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양재동 본명이세요? 예명?
4: 네네.
1: 아, 양재동.
4: 예. 네.
1: 자 양재동 씨도 이제 네. 실버돌 힘내시니까 지금부터 30초 셀프 PR 시간 더 드릴 테니까 타이틀곡이 네. 본인 노래가 동그라미 사랑이네요.
4: 네네.
1: 요 노래 자 네. 밖에서 깔아 드릴 테니까 네네. 지금부터 30초 셀프 네. PR 시작.
4: 네, 안녕하세요. 양재도입니다. 아, 이렇게 늦깎이에 제가 노래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어린 시절에 꿈이 뱃속에서부터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있기에 늦깎이라도 죽기 전에 한번 제 소원이라도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노래를 하게 된 양재도입니다. 앞으로도 미흡하지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 TVNS에도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고 저에게도 힘찬 에너지와 응원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제 두 분 소개 다 마쳤고요. 자 그럼 이제 현동현 양재동 두 분의 실버들 힘든 싱어 라이브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씨가 청취자 여러분 참여 방법을 좀 안내를 좀 해주세요.
5: 청취자 여러분도 직접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요. 무료 문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1번 현동현 또는 2번 양재동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1라운드 대결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라운드는 현동현 가수님, 양재동 가수님.
4: 예.
1: 첫 번째는 다 이제 본인 노래들을 해주시면 예, 되는 거 예. 알고 오셨죠?
4: 예. 예.
1: 그래서
4: 예.
1: 현동현 씨부터 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동현, 2번 양재동입니다. 예. 1번 현동현 가수, 자 본인 타이틀곡 얼마나 좋길래, 자 라이브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1승에 도전합니다. 무술 합계 9단 가수 현동현 씨가 부릅니다. 얼마나 좋길래. 1번 현동현 문자 주세요. 박수.

0: 자, 1번 현동현 씨의 본인 곡 얼마나 좋길래. 아, 그냥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십니다. 네, 보조 MC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 우리 현동현 가수님은요. 네. 무술, 특공 무술 있기 때문에. 네. 파워풀하고 또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0: 네. 아, 무술을 했기 때문에. 그 무술한 사람은 다 그런 매력적이니까 그러면
1: 배에서부터 나오는 그 보이스. 네. 보이스가
0: 보이스. 아,
1: 상대편에게 막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편법을 가지고 있는 분.
0: 아, 그래요?
1: 예, 예.
0: 제대로 된 해설 맞는 거예요?
1: 아, 제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맞습니다.
0: 아, 무조건 맞아요? 네. 자, 사우스 마운틴님. 예, 남사님. 예. 자, 우리 저 문자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4136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노래도 좋고 가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0: 맞아.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1: 앞으로 대박 날 것 같아요.
2: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0: 그 목소리는 예, 예. 워낙 이렇게 타고나셨나 봐요? 이렇게 우렁차게?
2: 예,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 웅변. 웅변을 좀 해서 아마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2: 원래 사투리가 좀 있는데.
0: 예.
2: 사투리 교정도 좀 하고.
0: 아, 경북 상주가 고향이시라고 그랬죠.
2: 예, 상주입니다. 예, 예.
0: 지금 많이 그러면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 그 경상도 사투리가 교정이 많이 되신 상태다.
2: 지금 많이 교정되었는데도 사투리 나옵니다. 급하면 나옵니다. 급하면.
0: 상주 그러면 곶감이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2: 네, 맞습니다. 곶감이 유명하죠. 예, 예,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예, 예. 자, 계속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4340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길래 김동현 가수님 너무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쓰셨습니다.
0: 김동현 가수님이 아니죠.
2: 현인데
0: 현동현 가수님.
1: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지금 타자를 잘못 쳐가지고 제가 한 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네.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 현동현 가수인데 김동현 가수로
2: 본명은 김 씨인데 네. 뭐 김동현이라도 됩니다.
1: 보세요. 현동현 가수 얘기하는데 지금 김동현이 왜 나옵니까?
0: 자, 다음 또 문자 소개해 주시고
1: 7745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현동현 가수님 아, 표정에서 전적이 확실히 보이네요. 흐흐흐. 리듬을 아주 아주 잘 타서 좋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텔레비전하고 이제 유튜브로 지금 두 분들 다 얼굴 보이고 계시거든요. 예, 예. 텔레비전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현동현 가수님이 정말 딱 봐도 무술 합계 구단처럼 생기셨어.
2: 그런데 사실 제가 마음은 좀 약한 것 같아요.
0: 아, 예, 예. 마음은 여리시다. 아,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자. 양재동 가수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이

0: 2번 양재동 가수의 노래는 뭐죠?
1: 동그라미 사랑.
0: 동그라미 사랑. 예, 예. 야, 가서 좀 준비 좀 해주시고 예.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가서 좀 마스 저기 헤드폰 가서 끼시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자, 동그라미 사랑 처음 듣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 노래예요?
2: 아, 이게 뭐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0: 네.
2: 이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뵙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가족을 보면은. 가족이 따뜻하고 네. 사랑스럽고 가족만큼 그 진실한 마음은 없어 보이더라.
0: 네.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다.
2: 네. 말 그대로 그 테두리 안에서.
0: 예. 알겠습니다. 자, 2번 양재동의 노래입니다. 동그라미 사랑 문자 주십시오, 여러분들.

0: 1번 동그라미 사랑을 부르고 있는 가수 양재동 응원의 문자 부탁해요.
1: 빙글빙글 가다 보니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0: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네. 자, 광고 듣고 왔고요. 자, 양재동 씨의 동그라미 사랑지 듣고 왔는데, 보조 MC님, 자,
1: 네.
0: 청취자들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아, 들꽃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양재동 가수님, 동그라미 사랑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는 팬입니다. 동그라미 사랑 가사가 좋아요.
0: 네.
1: 였고요.
0: 동그라미 사랑 아까 가사 처음 들어보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2: 예, 내 마지막
0: 결국엔 내 마지막 사랑은
2: 오로지
0: 당신이다. 오로지
2: 당신과 함께.
0: 돌고 돌고
2: 돌아도
0: 돌아도 결국엔 당신밖에 없다. 그런
2: 예,
0: 얘기네.
2: 온 가족밖에 없어.
0: 사랑하는 노래네.
2: 네네네. 네.
1: 첫 번째도 가족, 두 번째도 가족, 세 번째도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2: 예.
0: 아, 자, 그런 겁니까?
1: 아, 그렇죠.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0: 또
1: 8428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양계동 동그라미 사랑 가슴에 와 닿습니다.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최일구님 반갑습니다.
0: 양재동 가수에게도 저를 또 얘기 계셔.
3: 고맙습니다.
1: 선생님 굉장히 좋았습니다.
0: 이제 네. 1라운드를 이제 다 끝냈고 오늘 두 분 현동현 씨나 양재동 씨는 두 분을 처음 보는 거예요?
4: 아니 제가 그 행사장에서 가끔 보죠.
0: 아 행사장에서
4: 예, 예.
5: 선배님 뵌지가 한 7, 8년 됐습니다.
0: 7, 8년 전에 예. 어디 행사장에서 뵙고
5: 네네
0: 오, 예. 그러시구나.
5: 예. 맨 처음에 강남에서 뵙죠 행사장에서
4: 네,
5: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0: 예, 예. 그러셨구나. 예. 그 행사들은 뭐 자주 나가시나 봐요 그래도.
4: 예, 뭐 가끔 뭐 하는 편이죠.
0: 예, 가끔.
4: 네. 예, 예.
0: 올해는 어디 행사 갔다 오신데 기억나시는 데 있어요?
4: 올해는 제가 그
1: 엊그저께 문경 갔다 왔다
4: 했잖아요. 문경.
0: 오, 예, 문경. 예, 예. 오, 예, 예. 거기 맞습니다. 갔다 오셨구나. 지금 현동현 씨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예, 있는데. 예. 아, 근데 현동현 씨, 경찰을 정년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왜 가수할 생각을 하셨어요?
4: 제가 그때 막 그, 저, 현직에 있을 때, 좀 뭐, 그, 범죄 그, 격투, 그, 그런, 자, 근무할 때.
0: 예, 예.
4: 몸을 다쳤어요.
0: 어, 범인 발목하고 그러다가요?
4: 네, 발목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0: 저런?
4: 그래서 그때 마침 경찰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제가.
0: 예.
4: 입원해 있을 때 발목이 골절되면 그리고 좀 오래도록 입원해 있잖아요.
0: 예.
4: 그때 뭐 우리 그 강당에 병원 강당에 위문 공연단이 왔었어요. 환자를 위로하는.
0: 네.
4: 그때 그 가수분들이 노래하고 막 악기 연주하는 거 보고 나도 이따 경찰 퇴직하면은 저렇게 예. 멋있는 남들한테 위안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가수가 한번 해보고 싶다.
0: 네.
4: 그래서 가수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0: 네.
4: 예, 예.
1: 그때 유문 공연 오셨다는 가수가 혹시 기억나신지요?
4: 그때 유문하는 그 가수, 그 최석순
1: 씨 꽃을 든 남자.
4: 꽃을 든 남자. 네, 기억납니다.
0: 네. 예, 예. 그러셨구나. 경찰병원에
4: 예, 예. 예,
0: 응원하러 온 가수를 보고, 야, 나도 나,
4: 예, 예.
0: 병이 나으면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예,
4: 저렇게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불러드리고
0: 예.
4: 환자들도 기뻐하고.
0: 그렇군요.
4: 야,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0: 예. 그래서 은퇴하시고 가수의 길로 들어가셨구나.
4: 예, 그래서 가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4: 예, 예.
0: 자, 그리고 양재동 씨는
2: 예.
0: 예명이 이제 양재동 씨인데
2: 예, 예.
0: 실제로 저 양재동에서 뭐 식당을 정말 하셨어요?
2: 예, 예.
0: 그러다가 잘 안 되셨다면서?
2: 예, 그렇게 됐습니다.
0: 뭐를 하셨어요, 양재동에서?
2: 그
0: 삼겹살?
2: 삼겹살, 삼계탕 이런 걸 했는데요.
0: 네.
2: 조금 좀 어떻게 처음에는 좀 됐는데
0: 네.
2: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돼가지고
0: 몇 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2: 그래서 2년 하고 그냥
0: 2년에서?
2: 그래 접었습니다.
0: 오, 손해는 예. 안 보셨습니까?
2: 조금 봤죠.
0: 아. 많이.
2: 새가 워낙 비싸잖아요.
0: 월세 얼마짜리?
2: 한 1,000만 원 그랬으니까요.
0: 야, 양재동 뭐 비싼 데긴 네. 하지만 그래도 네. 1,000만 원이면 꽤 넓은 데 아닙니까, 그러면?
2: 그래도 높죠. 한 거의 한 100평 되고요.
0: 거기에서 삼겹살하고
2: 예, 예,
0: 그다음에
2: 삼계탕
0: 이렇게
2: 예,
0: 하셨다고.
2: 예, 칼국수까지.
0: 칼국수.
2: 예.
0: 아, 손님이 정말 많았겠네요. 한 번에.
2: 지금 했으면 딱 적긴데요.
0: 예.
2: 제가 한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한지가. 근데 그 지금 가정법원 앞에서 했는데
0: 네.
2: 양재 가정법원 앞에서
0: 예, 예, 예. 그러니까
2: 도로변에서 했거든요.
0: 예.
2: 근데 너무 좀 서두르게 일찍 해가지고 실패를 본 것 같아요. 지금쯤 했으면 딱 적긴데
0: 예.
2: 좀 빠른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제가 볼 때는요. 식당은 메뉴를 여러 가지 하면 안 되고 전문 식당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삼계탕은 삼계탕 전문집을 해야 되고
0: 잘하세요.
1: 제가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 해봤기 때문에 망해도 보고 흥해도 봤기 때문에 원래 식당 자체는 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0: 스탠드바 MC만 하신 줄 알았더니 남산 씨도 뭐 음식 장사를 하셨나 보네.
1: 뭐 여러 가지 좀 하다가 저도 이제 뭐 망해봤죠.
2: 이게 이렇게 한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0: 네.
5: 그래서 저도 이제 오로지 한길 가려고 이렇게 노래를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이제 1라운드 끝나서 얘기 좀 들어봤고요. 이제 2라운드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2라운드는 이제 커버곡입니다. 다른 가수 노래. 자, 현정현 씨부터 할 거예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4: 제가 준비한 곡은 아버지의 강입니다.
0: 아버지의 강.
4: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한 5살 때 돌아가셨는데 예. 아버지란 그런 노래가 나오면 제가 사무치게 그립기도 하고 해서 제가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예. 이태우 씨가 부른 아버지의 강.
4: 맨 처음에 그런데요. 그다음에 이제 강문경 씨 버전입니다.
0: 아, 강문경 예. 씨 버전으로
4: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예, 예. 자, 현동현 씨가 두 번째 노래합니다. 강문경 씨 버전의 아버지의 강입니다. 자, 문자 주십시오. 1번 현동현 가수가 부릅니다.

0: 아, 현정혜 씨 두 번째 무대였습니다. 아버지 야간. 이게 마지막에 아버지 그것도 워낙 원곡자들이 하는 건가요?
1: 아닙니다. 제가 네. 그냥 그 저 갑자기 네. 예, 오늘 저 이 무대에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0: 네. 예. 아버지가 떠올랐었나 보죠?
1: 예, 아버지가 떠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예,
0: 그렇군요.
1: 예.
0: 네. 그 경찰 하시다가 이렇게 가수로 하시려면은 이 노래도 좀 보컬 레슨 같은 것도 받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1: 예, 제가 배웠죠.
0: 어떻게 배우셨어요?
1: 첫째는 제가 그 음악 공부 1호는 제가 독학으로 했고요. 보컬 이 발성법은 그 이호섭 선생님한테.
0: 그죠. 선생님이
1: 배웠습니다. 예, 예.
0: 그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저 실용음악학원 가서 조금 배우고 있는데. 예?
1: 근데 아마 저는 어릴 때부터 좀 해서요.
0: 네.
1: 힘든 건 없지만은 좀 이렇게 기교라든가 네.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런 걸 창법을 구사하려면은 네. 어렵지만은 제가 좀 즐겁습니다. 그래도 예, 예.
0: 노래 연습하는 게 즐거우죠.
1: 예, 예. 즐겁습니다. 예,
0: 그래요. 가수 하실만하네. 예. 이 복식호흡도 이제 잘 아실 거고. 예, 남산 씨도 예. 한번 해봐요. 아버지 한번.
2: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그 예. 좋은 추억이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소식 때 굉장히 좀 매를 많이
0: 맞았어요. 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2: 자, 아버지.
0: 네. 여기 지금 예순 이상 먹은 저 아저씨 네 명만 여기 앉아 있네 지금. 아, 저 이런 경우가 참 거의 드문데. 예. 저 사우스 마운틴 남산 씨한테 예, 예. 한 청취자가 문자를 보냈네. 0772번 님인데 남산 씨 옛날 생각나게 하는 구수한 진행에 팁을 드리고 싶어요. 팁을 드리고 싶대요. 스탠드바에 옛날에 그 하실 때 팁 같은 걸 뭐 받고 그러셨나?
2: 그 손님들이요. 네. 노래를 부르면은 기분이 좋으면은 팁도 주시고 또 손님이 오셔서 그 손님의 노래를 기억해 주시잖아요.
0: 예.
2: 예를 들어서 최일구 회장님 오셨다. 네. 그러면 울고는 박달재, 모나문 고향, 그리고 삼천포 내 고향 뭐 해가지고 레퍼트리를 불러서 연주가 나가시면은 네. 자동으로 팁이 나옵니다.
0: 아,
2: 그 사람을 기억해 준다는 거죠.
0: 그 팁 제일 많이 받은 그 팁은 얼마까지 기억이 나시는 게 있어요?
2: 주말에 이렇게 팁을 많이 받은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는 뭐 몇십만 원씩 받아왔죠.
0: 그래요?
2: 기본 페이가 정해져 있고
0: 이야,
2: 월계나고 이제 그 MC와 같이 하면은 네. 주말에는 뭐 새벽 4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0: 그러시구나. 네. 아, 하루에 몇십만 원씩 옛날에 대단한 돈이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동현 씨 두 번째 무대 끝났고 자 이제 양재동 씨 두 번째 무대인데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3: 그 원래 그 나훈아 선배님께서 부르다가 안 됐는지 그 한세일 선배님께서 불러가지고 네. 히트를 된 모정의 세월이
0: 모정의 세월 네. 이 노래
3: 네. 네. 양재동으로 스타일로 부르겠습니다.
0: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 양재동 씨가 부릅니다. 모정의 세월. 자 문자 주십시오. 2번 양재동입니다.

0: 1번 노량민 가수, 2번 양재동 가수입니다. 모종의 세월 부탁해요.
1: 뭘 부탁해.

0: 안녕하세요.
1: 오늘 뭐 어머니날입니까?
2: 아까는 아버지, 이제는 어머니. 모종의 세월이니까 이번에는. 네. 그래서 어머니를 찾으셨네요.
1: 양재동 가수가요. 네. 어머니를 오랫동안 병수발도 하고 효자 가수입니다.
2: 아, 그러셨습니까? 눈물이 네. 그 눈물이 좀 흘리셨네. 네. 어머니가 그 병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나 보죠?
0: 예, 지금도 제가 한 35년 이상 모시고 살아요.
2: 아, 지금도요?
0: 예, 92세신데. 아. 예, 그래도 맨날 아프셔가지고.
2: 집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0: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하느냐고.
2: 예. 아, 그래서 또 노래도 모종의 세월을 저 선곡을 하셨나 봐요?
0: 예. 예.
2: 지금도 엄마 생각을 많이 하신 거고. 아,
0: 늘 가슴이 와.
2: 아, 그러시구나. 아, 웃을 일이 아니었네. 몰라서
1: 아니,
2: 저는.
1: 아니, 오늘은요, 어머니 대 아버님의.
2: 저기가 거. 아버지, 여기가 어머니. 예.
1: 거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2: 남산 씨도 저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한번 외쳐봐요.
1: 예? 제가 그 행사를 갔을 때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전화를
2: 그 받고 그렇습니까 또?
1: 그 노래를 포기하고
2: 아이고.
1: 딱 돌아가셨다고 할 때 생각나는 게 너무나 못해드린 게 그만 생각나가지고
2: 많이 우셨겠네.
1: 머리가 터지는데요.
2: 네. 어머니! 아, 그렇게 정말로
1: 원래 그
2: 절규하셨겠네.
1: 이게 그 며느리하고요.
2: 네.
1: 따님하고 우는 게 다릅니다.
2: 어.
1: 그 따님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네. 저 문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2: 엄마
1: 그러는데 이제 네.
2: 며느님은
1: 그 시어머니 돌아가시면은 네. 아이고
2: 에이 적극 며느리 옆에서 항의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남산 씨, 네, 예. 아, 양재동 씨 노래에 대한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1: 3734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양재역 근처 지나고 있는데. 양재동 가수님의 노래가 흘러나오네요. 노래 좋습니다. 굿입니다.
3: 아유, 고맙습니다.
1: 구하나 오원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두 번, 양재동
2: 성장이 두 번이 아니고 2번.
1: 2번. 네. 양재동 성장이 풍부하고 꺾는 맛이 대단합니다. 네. 한 표 드립니다.
2: 맞아요.
3: 아유, 고맙습니다.
2: 마지막에 네. 막 꺾으셨어, 그죠?
3: 예.
2: 옥타브도 막 올라가시고. 예.
1: 근데 오늘 예. 나훈아 씨가 여기 오신 줄 알았어요.
2: 그래요?
1: 너무 꺾고 돌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2: 또.
1: 아, 7737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양재동님, 모정의 세월 다 이겨내고 대박나세요. 아, 언제나 응원합니다.
3: 고맙습니다.
2: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곡 다 부르셨는데 두 분 좀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현정현님 어떠셨어요?
4: 예, 우선 저는 저를 그 섭외해 주신 우리 그
2: 김경래 PD
4: 제작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2: 파블로 PD
4: 우리 예.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 네.
4: 많이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2: 아주 애절하게 저 마지막 얘기를 하셨고 네. 양재동 씨는
5: 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TBNS 시청자 여러분 계시기에 저도 이 자리에
2: TBNS가
5: 있습니다.
2: 아니고 TBS.
5: 예, TBS. 예. 예, 예청자 시청자 여러분 계시기에 저도 이 자리에 있고요.
2: 예.
5: 우리 또 특히나 우리 최일구 선배님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2: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예.
5: 우리 남산 선배님도 감사드리고요.
2: 예.
5: 제작진에게도 감사하고 전 국민 어머님 아버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양재동입니다.
1: 뭐하시는지요?
2: 아니 그런 얘기는 됐고 예. 두 곡 부르셨는데 예. 어떠셨어요? 생방 라디오에서 불러보는 거하고 행사장에서 부르는 거 좀 다른 맛이 있지 않습니까?
5: 예, 있습니다.
2: 어떤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5: 이제 일단 행사장에서 부르면 스피커로 풍성하게 나오는데
2: 예.
5: 귀로 이렇게 이어폰 꽂아서 하니까
2: 그렇죠.
5: 강약 조절을 맞춰서 예, 잘 하려다 보니까 예. 뭔가 그 자기 포스터는 좀 멋지게 하고 싶은데
2: 예.
5: 그게 좀 한계가 있다는
2: 그렇지,
5: 거. 그렇지만
2: 그렇지.
5: 이제 노력은 하는데
2: 예.
5: 어쨌든 또 제가 오늘 실력 발휘를 많이 못해서
2: 예.
5: 늘 좀
2: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찌 첫 승 거두실 것 같아요? 어때요?
5: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 있는 그대로?
5: 예. 예.
2: 현동현 씨는 어떻게 오늘 첫 승 거둘 것 같습니까?
4: 아유, 전 보니까 우리 그 양재동 가수님이
2: 네.
4: 젊고 패기 넘치고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데 저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2: 마음을 비웠다.
4: 참가하는데 오해를 예. 두고 열심히
2: 뭐
4: 앞으로 하겠습니다.
2: 양재동 씨도 뭐 이기든지든 예. 다 마음을 비웠다 이렇게
5: 예,
2: 하셨는데
5: 예.
2: 근데 저 좀 젊으시다 그러는데 양재동 예. 씨는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젊다고 그러셔가지고.
0: 저, 여기 출연이 뭐 60포토라.
2: 60살 이상만.
0: 그래서 저도 턱걸이 해서.
2: 60이시구나. 60이래요. 네. 젊지도 않으신 거야.
1: 나이 많이 먹은데.
2: 아니, 오늘이 말입니다. 노인의 날이에요. 아, 10월 2일이. 네. 아. 자,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60년생이니까 65세 이상 주로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현동현 님도 저거 갑장이던데 노인이라고 생각합니까?
4: GT 아유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저 청춘입니다.
2: 청춘이죠. 예,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산 씨 심사표 한번 들어볼래요? 할까요? 아, 오늘,
1: 예, 당연히 해야죠.
2: 아 근데 시간이 없대.
1: 자 아, 그만하세요.
2: 그럼 광고 듣고 와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6: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7: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9: 대리 부르셨죠?
6: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제보도 힘내시고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청취자 50%, 제작진 50% 합칩니다. 자, 남자씨, 누가 이겼어요? 발표해주세요.
2: 아, 평가하기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박빙의 승부로 간만의 차이로 우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발표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사랑을 불러준 양재동 가수 축하합니다.
1: 아유, 축하합니다. 네, 자, 청취자님께 소감 좀 말씀해 주시고요.
3: 이렇게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1: 네, 자, 우리 저 현동현 씨도 많은 문자를 받긴 했는데 아깝게 우승 놓치셨습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4: 예, 저도 그냥 참가하는 데 의두고 앞으로 열심히 겸손하게 네. 노래 잘 부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예. 다음에 저 패자 부활전에도 예. 한번 나와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끝곡은 챔피언 된 양재동의 동그라미 사랑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현동현 씨, 양재동 씨 나와서 감사하고요. 힘든 보조 MC, 사우스 마운티, 남산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5: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와 서울시내도로 모두 정체 길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개천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정체는 평소 금요일보다 더 심한데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강동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밀립니다. 이후로 흐름이 좋다가 청담대교에서 여의도까지 다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이미 긴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영동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도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언양분기점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3도, 습도는 2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2: 유통 빤대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0: 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1: 운영위원 김철규입니다.
0: 지난주 미국 의회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 자리에서 AI의 대부로 불리우는 제프리 힌턴 교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정장치를 마련할 시간이 1년쯤 남았다.
1: AI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더 나은 AI를 설계하는 재기적 자기개선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는 진단이었죠.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핵무기에 준하는 국제 규제를 요구했고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그동안 자율 규제를 외치던 오픈 AI가 지난 9일 처음으로 자발적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미국 의회에 의무적인 안전 규제를 요청했습니다.
0: 한쪽에서는 통제 불능이 코앞이라고 경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AI가 인류를 파괴한다는 건 사기라고 일축하는 시대. 그런데 이 거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사이 AI는 이미 우리 사회의 가장 엄숙한 자리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법정입니다.
1: 지난 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딥페이크와 AI 분쟁에 관한 사법지침을 내놓았는데요.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복제하면 책임을 묻고 AI가 만든 가짜 성적 이미지처럼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는 법원이 긴급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0: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우 김수현 씨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던 녹취 파일이 AI가 만든 가짜 목소리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계좌에 9억 원이 있다는 위조 장고 증명서 한 장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장고는 23원이었습니다.
1: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비용도 진짜를 가짜라고 우기는 비용도 제로에 가까워진 시대. 그 사이에서 진실을 가려내야 할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0: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거대한 경고와 오늘 법정에서 벌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혼란 사이. 그 간극을 오늘도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들여다보시죠. 오늘은 특별 진행자로 함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고문이자 법무법인 DLG의 대표 변호사이신 안인철 변호사님이 1일 진행자로 함께해 주시는데요. 곧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오늘도 언박싱 AI는 최신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오랜만에 진행자가 아닌 하이의 대표이자 변호사 이면수님을 모시고 AI가 바꾸고 있는 수사와 재판의 현장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0: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고문이자 법무법인 DLG의 대표 변호사이신 안인철 변호사님이 1일 진행자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이제 항상 이렇게 게스트로만 모시다가 오늘은 제 옆자리에서 이렇게 진행자로 또 모시게 되니 또 기분이 새로운데요. 오늘 이제 희철님께서 게스트 진행자로 오시게 된 이유가 있죠.
1: 네, 오늘은 현수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철규님이 뉴스를 전달해 주실 예정이어서 네. 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0: 맞습니다.
1: 바로 모셔볼까요? 철규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행자에서 AI 네. 패치노트 뉴스 진행을 맡은 철규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네. 네. 오늘 첫 소식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2: 네, 첫 번째 소식은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며 엔트로픽 연구원이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0: 네. 네,
2: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의 연구원 제이컵 콕스는 AI 개발 경쟁이 안전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0: 네.
2: 그는 특히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단계에 이르면 내년 말에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 네, 이게 엔트로픽은 사실 AI 안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2: 네, 맞습니다.
0: 실제로도 뭐 오픈 AI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삼으면서 네. 나와서 창업을 한 이제 그런 회사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엔트로픽에서 이 연구원이 떠났다라는 점은 조금 더 심각하게 좀 느껴지는데요.
2: 네.
0: 콕스는 왜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하나요?
2: 이분이 사실 AI 회사를 떠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0: 아,
2: 이분이
0: 예.
2: 원래 올해 초에 오픈 AI를 네. 떠나서 엔트로픽에 합류를 했습니다.
0: 아.
2: 엔트로픽이 AI의 위험성을 더 진지하게 다룬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0: 예.
2: 하지만 엔트로픽 역시 더 강력한 AI를 먼저 개발하려는 업계의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0: 예.
2: 한 기업이 안전을 강조하더라도 사실 업계 전체가 속도 경쟁을 벌이는 구조라면
0: 네.
2: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0: 아무래도 그렇겠죠.
1: 네. 네. 근데 사실 AI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엔트로픽으로 옮겼는데
0: 네.
1: 또다시 떠났어요. 그러면 어딜 가도 뭐 특별히 다를 건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2: 네.
1: 결국 엔트로픽에서도 같은 경쟁 구조를 마주한 거 아니었나? 그러면 콕슨이 네. 특히 두려운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 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긴 하지만
0: 네.
2: AI가 질문에 답하거나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0: 네.
2: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게 이제 재기적 자기 개선인
2: 네,
0: 거죠?
2: 맞습니다.
0: 네.
2: AI가 자기 능력을 계속 높이게 되면 인간의
0: 네.
2: 지시를 거부하거나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목표를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0: 그렇군요.
2: 네, 특히 콕슨은 이런 발전이 지금
0: 네.
2: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0: 네.
2: 그리고 내년 말이면 이 상황이 통제 불능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아, 이게 내년 말이면 통제 불능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이 좀 상당히 무섭게 들립니다.
2: 네,
0: 뭐
2: 맞습니다.
0: 그걸 또 의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지만
2: 네.
0: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가능성인데도 지금 당장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2: 네. AI가 인류의 미래의 영향은 지금 사실 매우 크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실제 개발 방향은 소수의 기업과 엔지니어들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0: 네.
2: 최근에는 중국의 신생 AI 기업들까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고
0: 네.
2: 미국에서도 AI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콕스는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전에 누가 더 강력한 모델을 먼저 내놓느냐 이 결혼 현실을 일종의 광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근데 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1: 저희도 버전 하나 나올 때마다 야, 더 좋아졌어, 더
0: 네,
1: 좋아졌어 항상
0: 그러니까요.
1: 화세잖아요.
0: 아, 이번 아스트라는 진짜
1: 장난
0: 놀랍더라고요.
2: 진짜 아, 너무 훌륭한데.
1: 아,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갖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쓰고 있어요,
0: 네.
1: 저는. 네, 근데 아, 사실은 근데 그런 기술을 만든 사람이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더 불안해요. 그 제작한 사람이 야, 큰일 났는데 내가 만들고는 있지만 이런 거죠. 그래서.
0: 그렇죠.
1: 그러니까 AI 개발을 그러면 아예 멈추자는 입장인가요?
2: 사실 AI 개발 자체를 중단하자는 것보다도
0: 네.
2: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를 개발하기 전에 책임 있는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깝습니다.
0: 예.
2: 네, 정부가 AI 개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칙을 만들고
0: 네.
2: 기업들도 각자 경쟁하는데 그치지 말고 공동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 네.
2: 사실 개별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그 구조를 맞바꾸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2: 정부와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 이게 뭐 단순히 한 연구원의 개인적인 경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 네.
0: 실제로 AI 업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우려들이 좀 공유가 되고 있나요? 최근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긴 같긴 한데요.
2: 네, 맞습니다. 콕스는 각국 정부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할 국제적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AI 연구자들의 성명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성명에는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와 오픈 AI의 야쿠프 파초키 수석 과학자를 비롯해 AI 연구자 1천여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예. 잠시 후에도 관련 소식을 다룰 텐데요. AI가 정확히 언제 통제불능에 이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현재 네. 개발 속도와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업계 안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이게 뭐 마치 옛날에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슈퍼히어로들이 난 내 팀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나를 없애줘 약간 이런 느낌이
1: 되게 지금 목소리가 네. 되게 아닙니다.
2: 사실 어벤져스에서도 보면은 네. 그 슈퍼히어로들이 통제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런 걸로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말 그게 현실에 다가온 상황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누군가 나만 이용할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파워풀해지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두 다 이 뛰어난 기술 갖다 나는 이용하고 싶어라는 그 욕망과 욕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이거를 과연 이걸 뭔가 통제할 수 있을까?
0: 그러니까요.
1: 인류가 그 정도의 어떤 해안과 지혜가 있을까?
0: 그러니까
1: 참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빅테크 수장들이 AI 규제기구 설립안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소식입니다.
0: 이거 방금 전해주신 소식과 정반대되는 네. 소식인데요.
2: 빅테크 수장들은 네. 그렇고 연구자들은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미국 백악관에서는 AI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몇대 네. 기구를 통해 AI 모델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네. 하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마크 주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 그리고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는 네. 이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네. 결국 설립안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그렇군요.
1: 아, 근데 사실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AI의 위험성을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 네.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주요 빅테크의 수장들은 아, 이 규제기구 설립안에는 반대했다.
0: 그러니까
1: 그게 의외죠. 아니 어디 뭐 의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그렇죠. 빅테크 수장들은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 가지
0: 그렇소.
1: 네네 맞아요. 네. 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었나요?
2: 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수석 과학자 데미스 허사비스는 미국 금융 산업 규제 기구인 필라와 비슷한 형태의 AI 규제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0: 네.
2: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네. AI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전문가들이 기업과 모델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자율 규제 기구에 가까운 구상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2: 하지만 젠슨 황과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기구의 구성원과 권한이 일부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며 설립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0: 아무래도 업계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면 현장을 좀 잘 아는 전문가들이 뭐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을 것 네,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일론 머스크처럼 반대한 데는 또 어떤 우려가 있었던 걸까요?
2: 사실 우리가 독립성을 하려면 네. 재정적 독립이 제일 먼저인데
0: 그렇죠.
2: 기업이 자금을 대고 기업이 감독하는 구조인 만큼 네. 기구가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특히 누가 구성원을 정하고 어떤 기업을 감독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도 논란이 네. 될 수 있는데요.
0: 네.
2: 젠슨 황과 마크 주커버그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오픈 AI와 엔트로픽 그리고 구글 같은 일부 기업의 규제 권한과 영향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특히 AI 안정성을 점검할 필요성 자체보다
0: 네.
2: 그 권한이 특정 기업이나 세력에 모이는 방식에 반

0: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AI 안전성을 점검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했지만 네. 새로운 정부 감독기구를 만드는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표출했습니다.
1: 제가 갑자기 약간 딴지가 아니라 갑자기 든 생각이 네. 왜 이렇게 이름들이 다 어렵죠? 제 말은, 제 말은 앨런 머스크하고 몇 명 빼고는 되게 어려워요.
2: 그렇죠.
1: AI 쪽은 왜 그럴까라는 네. 약간 이게 쪽 때문에 그런가요?
2: 그렇죠. 뭐 영국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1: 진짜 갑자기 딴소리 네. 죄송합니다. 아니, 순간 이름 너무 어려워서 저 어디 가서 좀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름 때문에 아는 척을 못하겠어요.
2: 그렇죠.
1: 죄송합니다. 다시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2: 네. 아, 근데 이게 이름들을 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앞서가 있는 오픈 AI와 또 허사비스는 또 재미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리고 또 이 클로드의 엔트로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빅3는 네. 찬성을 하고 그룹과 또 이 메타의 이 두 분은 또 반대를 하는 약간 다소 이 AI 업계에서의 자신들의 위치에 따라서 이거 찬반이 좀 갈린다.
1: 그런 것 같아요.
2: 이런 느낌을 좀 보여요.
0: 네,
2: 자,
0: 맞습니다.
2: 그렇다면 이렇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규제 기구 설립에 반대하면서도 또 다른 방식의 검증을 뭐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네, 어떤
0: 네,
2: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머스크는 기업들이 AI 네. 모델을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경쟁사의 접근권을 제공하고 서로의 모델을 점검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0: 네, 정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네. 기업들이 서로 검증하게 하자는 것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의 특성을 잘 아는 경쟁사가 네. 빠르게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2: 아, 예.
0: 하지만 경쟁사의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허용할지 네. 그리고 자사 모델의 불리한 평가 결과까지 공개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감시 자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2: 그렇군요.
1: 네, 사실 저 이거 딱 보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서
0: 네.
1: 담합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2: 네, 그렇죠.
1: 아,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그렇죠. 야 우리끼리 자율적으로 검증은 하되 네. 좋은 거 좋은 거니까
2: 그렇죠.
1: 풀 건 좀 풀어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2: 자율규제니까 우리끼리 네. 자율로 합의한 거야.
1: 네,
2: 맞습니다. 담합이죠,
1: 그리고 나도 문제지만 너도 문제 아니야.
2: 그렇죠.
1: 그러니까 가만 있어라. 네.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2: 그렇죠.
1: 사실은. 그래서 사실 기업끼리 서로 검증하는 게 좋을 수는 있는데
2: 맞아요.
1: 현실적이고 결국에는 기업의 자율성에 의존한 불안감도 있고요.
2: 맞아요.
1: 또 그다음에 그래서 백악관 안에서 도 정부가 직접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 그다음에 최소한의 규제만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2: 네,
1: 그리고
2: 네.
1: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막 하더라도 정부가 이 기술을 이 기업만큼 잘하지 못하니까
2: 그렇죠.
1: 그거에 자율적 규제에 대해서 딴지 걸기 어려울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리고 네. 사실 네. 기업 안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빅3와 그리고 그 후발 주자인 그록,
2: 네.
0: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 좀 엇갈리고
2: 그렇죠.
0: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압도적으로 후발 주자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리한 주장 네. 제도입니다.
2: 그렇죠.
0: 그래서 사실 백악관 안에서는 이제 정부가 직접 감독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있는데요.
2: 네.
0: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2: 네.
0: 그리고 숀 케인 크로스 국가사이버 국장은 정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0: 반면 데이비드 섹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은
2: 네.
0: 최소한의 규제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 그렇군요.
0: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인류가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을 사기다 이렇게 일축하며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는 있는 입장입니다.
2: 이것도 이분들의 직책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네,
2: 지금 말씀 주신 데이비 섹스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의장이기 때문에
0: 네.
2: 이 연구의 어떤 자유를 되게 또 강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0: 네.
2: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규제는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0: 네.
2: 뭐 재무장관, 뭐 비서실장 그리고 사이버국장 이런 분들은 안보나 이 국가의 어떤 통치 능력이 되게 중요하신
0: 네.
2: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네요.
0: 네.
2: 예, 결국에는 각자의 입장과
0: 네.
2: 일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사실은 뭐 한국 입장, 우리가 한국이 아주 앞선 주자는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한국하고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규제 좀 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0: 그렇죠.
1: 지금 이 모든 입장이 지금 미국 자체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후발 주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빨리 규제를 해서 서로 좀 정화를 시켜나가고 그 사이에 한국하고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2: 그렇죠.
1: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빠르게 따라잡은 상황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규정이나 뭐 어떤 제한선
2: 네.
1: 이런 것들이 딱 확립이 되면 그때 같이 개발하자. 이런
2: 네,
1: 게
2: 그렇죠.
1: 사실 한국 입장에서 좋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2: 맞습니다.
1: 네.
2: 결국에는 이 빅3들이 이제 자신들의 지금 이제 급증하는 투자 비용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조금
0: 맞습니다.
2: 드는 면이 있습니다.
0: 하지만 네. 대통령께서는 사기라고 일축하셨기 때문에
2: 네.
0: 앞으로도 개발 경쟁은 그렇대요. 조금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2: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0여 대의 로봇이 AI 규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2: 로봇이요?
0: 네.
1: 영화인 줄 알았어요.
0: 그렇죠. 정말 그 미래에 이제 빠르게 이제 네. 다가오는 것 같은데 와.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 디지털

0: 경찰부 청사 앞에서 네. 2족보행 휴머노이드와 4족보행 로봇 약 30대가 일자리를 지켜라, 규제의 시간이다, 기다리지 말고 규제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번 시위는 시민단체 데모크라티즘이 AI와 로봇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게 로봇들이 뭐 직접 선을 들고 뭔가 시위에 나섰다라는 게 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싶고 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 이 시위 도대체 어떻게 누가 진행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담은 건가요?
0: 네, 이번 시위를 주최한 그제고시 쿨리스는 네. 로봇이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시위에 참여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기봇 A3도 네. 이 기술이 이미 현실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는데요.
1: 네.
0: 로봇이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네. 기술이 이미 우리 사회에 들어온 만큼 그 영향을 논의하고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를 퍼포먼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2: 아, 예. 사실 로봇이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보다 오히려 네. 구호만 보면 로봇의 권리보다는 사람의 일자리, 뭐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시에 가까운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2: 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우려하고 있나요?
0: 주최 측은 공장 노동뿐 아니라 사무직과 전문직처럼 사람의 고유의 인지 능력이 필요한 업무까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1: 아, 예.
0: 네, 지금까지 자동화가 주로 반복적인 육체 노동에 영향을 줬다면 네. 앞으로는 사람의 판단과 지식이 필요한 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네, 쿨리스는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기술이 노동시장에 먼저 자리 잡고 네. 노동자를 보호할 규칙은 뒤늦게 따라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폴란드 디지털 담당 장관도 찾아와 주최 측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1: 네, 뭐 저희도 여러 번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뭐 이제는 뭐 조명도 켜지 않는 그런 네. 이제 다크 팩토리들도 뭐 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고.
0: 네, 맞습니다.
1: 그래도 뭐 로봇이나 AI가 뭐 생산, 검사, 물류, 뭐 검수까지 모든 걸 할 수 네.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다크 팩토리에서는 이미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진 상황이 되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번 시위가 아무래도 단순한 이 퍼포먼스를 넘어서 네. 이제 이미 진행 중인 어떤 고용 시장의 변화와 좀 깊이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이 한국에서도 AI와 자동화로 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불안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고요?
0: 네, 맞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37개국 성인 4만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1: 예.
0: 34개국에서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일자리를 더 많이 없앨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1: 네.
0: 특히 한국에서는 응답자의 76%가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답해 호주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미국도 네. 71%에 달했습니다.
1: 아, 의외네요.
0: 네. 네.
2: 일단 이전 방송에서 우리가 AI 기술에 대해서 한국이 가장 낙관적인 나라라는 네. 소식을 다루기도 했어요.
1: 그렇습니다.
2: 근데 이제 최근 조사를 보면 한국은 AI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도 없고
1: 그렇죠.
2: 걱정은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것 같아요.
1: 네.
2: 저 요즘에 PPT 같은 거 보면요. 사람이 만든
1: 그렇죠.
2: PPT 보기가 어려워요.
0: 맞습니다.
2: 그 사람이 만든 PPT를 보면 너무 감사하고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저분. 네.
1: 맞아요,
2: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저분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노력했을까 생각하는데
1: 그렇죠.
2: 그만큼 한국이 참 빨라요.
1: 네. 그렇죠.
2: 근데 그만큼 또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오히려 네. 이거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높지 않나
2: 맞아요.
1: 그런 생각 들어요.
0: 맞습니다. 네. 일자리 경험에서 특히 AI가 굉장히 높은 활용률을 보이면서
1: 그렇죠.
0: 그런 게 더 큰 것 같은데
1: 네.
0: 사실 한국의 AI 낙관론이 사라졌다기보다는
1: 네.
0: AI의 가능성과 그 사회적 결과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AI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예. 새로운 기회 를 줄 것이라는 기대는 존재하지만
1: 네.
0: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소득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불안은 훨씬 큰 것입니다.
1: 아.
0: 네, AI라는 기술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
1: 예.
0: AI가 만들어내는 이익은 누가 가져가고 일자리 감소의 부담은 누가 감당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내 개인적 차원의 일자리와 또 이 사회적인 발전 이 두 개를 조금 네.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들리네요.
0: 다른 층위로 이렇게 보는
1: 네.
0: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결국에는 이 새로운 기회라고 AI가 새로운 기회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고 있지만
0: 네.
1: 정작 이제 자신들의 어떤 노동 시장의 진입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줄을 수 있다라는 이 불안이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체감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첫 관문 자체가 지금 좁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첫 일자리 경험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0: 네.
1: 이런 지금 우려도 크죠.
0: 맞습니다.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층은 AI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동시에 기대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1: 네.
0: AI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1: 네.
0: 사회 진입하는 첫 단계인 초급 일자리부터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1: 그렇죠.
0: 초급 일자리는 단순히 임금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 첫 시작, 경험을 쌓고 경력을 시장하는 일종의 진입로인데요.
1: 그렇죠.
0: 이 단계가 사라지면 청년들은 AI를 잘 활용할 능력이 있어도
1: 네.
0: 그 능력을 증명하고 성장할 기회 자체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도 AI가 몇 년 안에 초급 화이트칼라 일자리에

0: 절반을 없앨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예. 앞으로는 AI 활용 교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와 사회적 안전망까지 함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저 요즘에 뭐냐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희 쪽 사람들 이제 모이면 네. 사람들 네. 일반적인 화이트 칼라 잡들 예. 다들 옛날에는 야 나도 너처럼 젊으면은 나 진짜 다 할 수 있겠다 옛날 이런 얘기를 했다면 네. 요즘에는 야 내가 지금 AI 시대에 시니어가 돼서 너무 다행이야.
1: 아, 맞아요.
2: 내가 주니어였으면 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맞아요, 시니어가 돼서 그나마 내가 좀 더 빨리 태어나서 지금 다행인 것 같아.
1: 그렇죠.
2: 이 얘기를 엄청
1: 해요. 네. 맞습니다.
2: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바뀐 얘기입니다. 이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맞아요. 사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저희가 어디 경력직으로 이제 입사 지원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했어도 대부분의 경우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다라는 그 한 줄로 되게 쉽게 압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청년들은 그렇게 한 줄 쓸 것조차 지금 그런 기회조차 얻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맞아요. 점은 조금 네,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2: 그럼 그 주니어들, 그 청년들은 어떻게 시니어가 되죠? 그럼 또 시니어가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 AI 시대에는. 네. 그러면 이제 경험 있는 시니어가 있어야 또 주니어들을 다시 그렇죠. 또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바뀔지 AI 네. 시대에 참 그게 의문입니다.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좀 상상력을 네, 많이 가져보고 저희 하이도 함께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난 2주간의 AI 주요 소식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철균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예,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공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더 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1: 네,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토킹헤즈의 Burning Down the House.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1: 네, 최 교수님, 몇 달 전에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뉴스 기억하시죠? 그 배우 김수현 씨 스캔들.
0: 네, 엄청났었는데요. 그 스캔들의 결정적 증거라고 사실 퍼졌던 통화 녹취 파일 때문에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여론 재판이 끝난 분위기였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스모킹 건이었던 그 파일이 알고 보니까 AI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목소리, 즉 딥보이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줬죠.
0: 사실 누군가의 인생과 명예가 끝장날 뻔한 결정적 증거가 프롬프트 몇 줄로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는 이 정교한 AI 조작 증거들을 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1: 예, 맞아요. 그 사실 저 보면서 법정뿐만 아니라 청문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데서 나오는 증거들 계속 주장이 이거 AI로 조작된 거다.
0: 맞습니다.
1: 이 주장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당사자도 몰라요. 그걸 갖고 맞아요. 온 사람도 모릅니다. 그게 AI로 조작된 건지 맞는지. 그래서 사실은 오늘 AI 라운지에서는 인공지능 연구소 하이 대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우리 이면수 변호사님을 모시고 AI가 바꾸고 있는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 네, 안녕하세요. 이면수입니다.
0: 네, 대표님. 네. 앞서 저희가 김수현 씨 사건의 가짜 녹취록을 공급했는데요.
2: 네, 맞습니다.
0: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수사기관조차 이 조작을 밝혀내는데 엄청나게 애를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이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추어서 좀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으로 지켜보아야겠습니다만 네. 이 사건이 AI가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어서 오늘 이렇게 첫 사건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0: 네.
2: 사실 여태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이제 수사와 재판을 좀 돕는 그런 도구로서 많이 네. 사용이 되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DNA 검사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CCTV 영상이라든가 또 지문 감식 이렇게까지 뭐 이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여태까지 우리는 이 수사에서 범인을 특정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들이 많았죠.
0: 네.
2: 자, 그런데 이번 김수현 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AI가 거꾸로 수사를 얼마나 어렵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그런 사례로 저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2: 이 녹취 파일이 처음에는 국과수,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어갔을 때 첫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게 판정 불가로 나섰습니다.
0: 아,
2: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파일이 원본이 아니었었고
0: 네네.
2: 그리고 이게 잡음까지 좀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과학수사를 잘한다는 국과수조차도 이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엔 판단이 불가능하다라는 네. 결론을 이제 내렸던 거죠. 결국에는 이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까지 넘어가서 아주 기나긴 정무의 감정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 이게 조작되었다라는 그 증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예, 진짜 국과수조차도 단번에 잡아내지 못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2: 맞습니다.
1: 봐야 되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들 네. 체감되고 있나요?
2: 네, 뭐 제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이 김수현 씨 사례 정도처럼 아주 충격적인 사례는 좀 없긴 했는데요. 저는 네.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만 해도 AI가 뭐 이미지라든가 영상은 뭐 어렵지 않게 저희가 그래도 아 이건 AI가 만든 거네라고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점점 더 좀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0: 맞습니다.
2: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와 가짜를 더 이상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저는 이제 이런 현상을 AI가 거짓말의 비용을 제로로 만들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1: 거짓말의 비용이 제로가 되었다.
2: 네.
1: 예, 예.
2: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뭐 과거에도 사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증거를 조작을 하거나 뭐 가짜 증거를 제출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네.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이 증거 를 위조하기 위해서 아주 막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0: 네.
2: 아니면 이게 좀 쉽게 이제 들켜서 너무 조잡했기 때문에
0: 네네.
2: 쉽게 들켜서 이제 감옥에 갈 각오도 그쵸. 좀 해야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방구석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가짜 알리바이나 혹은 가짜 증거가 쉽게 완성이 된단 말이죠. 실제로 최근에 이 법원이 가짜 증거에 완벽하게 속아서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0: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미지로 보고 네. 소리를 듣는 거니까 뭐 그렇죠. 속을 수는 있는데
2: 네.
0: 이제 법원도 속았다. 이건 네. 이제 어떤 사건인가요?
2: 최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약 3억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가로챈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 남성이 판사에게 억울하다. 제 계좌에는 9억이 있습니다. 제가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고 증명서를 냈는데
0: 네.
2: 법원은 이걸 믿고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버립니다.
1: 그러면 네. 진짜로 9억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2: 네, 나중에.

0: 이제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봤는데요. 실제 잔고는 딱 23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AI가 아주 교묘하게 위조했던 그 사진 한 장이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이제 뒤집어 버린 거죠.
1: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는 네. 포토샵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0: 사실 그렇죠.
1: 네, 이게 국가 시스템이 사실 되게 장난질에 농락당하던가
0: 맞습니다.
1: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네. 더 끔찍한 일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0: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구에서는 이제 아예 억울한 사람이 재판에 넘겨질 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 네.
0: 네, 이제 A씨라는 분이 이제 AI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랑 그리고 그 현금 인출증을 가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경찰과 검찰에 이제 증거로 이제 제출을 한 거죠.
1: 네.
0: 수사기관은 이 조작 증거에 두 번이나 속아가지고 아주 엉뚱하게도 B씨라는 분을 그냥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판 과정에서 공판을 하다 보니까 검사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1: 네네.
0: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공판 검사와 수사 검사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1: 네.
0: 이 공판 검사가 이거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거 좀 파고들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조작 증거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B 씨는 이제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 범죄자가 될 뻔했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연구자가 네. AI 허위 정보가 사법부에 제출된 전 세계 사례를 좀 모아 봤는데요.
1: 네.
0: 전 세계적으로 그게 약 1,400건이 넘었더라.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 추세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2: 그런데 진짜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
0: 네.
2: 사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0: 네.
2: 이제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듣는데.
0: 네.
2: 최근에 이제 변호사들끼리 많이 돌려보던 어떤 그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0: 네.
2: 어떤 재판부가 어떤 변호사한테 보정명령이라 그래갖고
0: 네.
2: 야, 너 서면 냈는데 내가 보정명령 할게라고 했는데 그 보정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0: 네.
2: 너가 준비 서면에서 언급한
0: 네.
2: 무슨 판례번호 이 판결 어떤 판결문인지 판결문을 제출해라.
0: 아.
2: 그러니까 뭐냐면 AI 돌려서 냈는데
0: 예.
2: 그 판례번호가 없는 거예요. 없는
0: 그렇죠.
2: 판례번호인데 그 AI가 하루실레이션으로 잘못
0: 네.
2: 만든 걸 갖다가 이 변호사가 검증도 안 하고 냈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그 판사가 재판부가 소위 열받은 거죠.
0: 네, 그렇죠.
2: 열받아갖고 이거 내 임마 이렇게 해갖고 명령을
0: 네.
2: 한 거예요. 못 내겠죠.
0: 네, 그렇죠.
2: 그래서 이거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0: 네.
2: 이런 거를 다 쓰라고 보정명령을 냈어요.
0: 네.
2: 이게
0: 네.
2: 지금 한국 재판부 사법부에서 엄청 많이 있는데 이런
0: 그렇죠.
2: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뭘 만들었냐면요. 사건 번호 판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사건 번호를 넣으면은
0: 네.
2: 알려주잖아요.
0: 네.
2: 그게 실제로 없는 사건 번호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넣어갖고 이건 사건 번호가
0: 네.
2: 있습니다.
0: 네.
2: 없습니다. 알려줘요. 판결문은 검색은 안 되지만
0: 그렇죠. 네.
2: 그런 것까지 만들어졌거든요.
0: 네.
2: 그래서 참 심각해요.
0: 맞습니다.
2: 예. 근데 이제 가짜를 만들긴 너무 쉬워요. 그렇죠?
0: 그렇죠.
2: 근데 오히려 네. 반대로
0: 네.
2: 내가 낸 진짜 증거를 상대방이 무조건 야, 저거 AI로 조작된 가짜다라고 우기면
0: 맞습니다.
2: 이게 진짜인지 입증하는 것도 진짜 어려울 거예요.
0: 그렇죠.
2: 사실.
0: 그렇죠.
2: 네, 그렇죠?
0: 네, 이게 네. 가짜로 만들어진 것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2: 네.
0: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되고 진짜의 가치도 의심받게 되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게
2: 맞아요.
0: 된 건데요. 이 법학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거짓말쟁이의 배당, 이게 liar's dividend라고 네,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배당이라는 건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어떤 불소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2: 네.
0: 이게 거짓말쟁이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득이 생겼다라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붙이신 겁니다.
2: 네.
0: 그러니까 이제는 AI가 너무 정교한 증거 조작을 이제 가짜 증거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2: 네.
0: 이제 이 거짓말쟁이들이 직접 증거 조작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이 AI로 증거 조작이 쉬어졌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로서 진짜 증거에 그냥 흠집을 대고 의심을 이제 사게 만들어서 이득을 챙기는 거죠.
2: 네.
0: 최근에 이제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나왔던 것이 2021년에 미국을 뒤흔들었던 카일 리트하우스 사건입니다.
1: 카일 리트하우스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0: 네, 카일 리트하우스라는 17세의 백인 소년이 2020년 8월에 미국 이제 위스콘신주 케노샤에서 열렸던 인종차별 항의 시위 현장에서 반자동 소총을 소지하고서
1: 네. 네,
0: 스스로 자경대를 자처를 하면서
1: 네.
0: 시위대와 충돌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그 충돌 끝에 이 청년이 이 소년이 시위대 두 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한 명이 부상당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1: 네.
0: 당시에 드론으로 찍힌 아주 선명한 이제 범행 영상이 있었는데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범행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보니까 검사는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을 이제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드론으로 찍는다 보니까 조금 이제 멀리서 찍히지 않았겠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검사가 이 영상을 아이패드로 이렇게 확대해서 좀 배심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1: 네.
0: 그런데 변호인이 아주 기가 막힌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이패드 안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이거 영상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 애플의 AI가 알고리즘으로 없는 픽셀을 채워 넣어서 조작 영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2: 야, 근데 사실 스마트폰으로 사진 확대한다고 해서 그게 AI가 그림을 새로 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네. 억지 주장 아닌가요?
0: 네, 기술적으로는 네. 사실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뭐 아이폰 초기부터 다들 써보셨겠지만은 이제 단순한 사진 영상 확대 기능일 뿐이었거든요.
2: 그렇죠.
0: 그런데 놀랍게도 재판부의 판사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네, 검사한테 이 영상이 원본임을 입증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네. 이제 한 건데요. 당장 애플 엔지니어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는 화면을 확대하지도 못하고 네, 그냥 그 멀리 찍힌 그 영상을 그대로 네,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이게 사실 되게 억진데 네. 어쨌든 근데 판사가 기술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갖고
0: 그렇죠.
1: 말도 안 되는 AI 핑계가 사실 법정에서 지금 통해 버린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AI 핑계가 굳이 진실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의심만 던지면 이제 성공하는 거니까요.
1: 뭐든 이제는 다 조작이다 이렇게
0: 맞습니다.
1: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이게 이제 해외 사례만 있는 게 아닌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혼 소송에서 이 남편과 내연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이 CCTV를 아내가 이제 제출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남편이 이거 딥페이크다라고 하면서 버틴 사례가 또 실제로 있었어요.
1: 네.
0: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법원이 이제 조작 사실이 없다는 거를 확인하자 남편이 이제 그제서야 외도 사실을 인정을 네,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최근 미국에서 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주행 중에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요.
1: 네, 네.
0: 그때 이제 유가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유가족 측은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오토파일럿 기능이 알아서 운전할 것이다 라고 홍보를 했던 2016년 인터뷰 영상을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1: 네.
0: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을 과대 광고해서 그 기능을 과신한 나머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측 변호인단이 또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힌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인터뷰 영상 이거 딥페이크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네. 네, 논란이 이제 크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1: 자기가 홍보해놓고
0: 맞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그 미국 의사당 점거 사건 당시에 공개되었던 그 현장 영상에 대해서도
1: 네.
0: 그 이제 일부 그런 가담했던 그 저기 가해자 측의 피고인이 그 피고인 측의 이제 변호인이 이거 딥페이크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려던 네,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작이 쉬워진 만큼 모든 불편한 진실들을 그냥 다 딥페이크라는 이름으로 퉁치고 증거 능력을 이제 그 방어하려고 하는 좀 그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네, 보이고 있다는 거죠.
2: 뭐 딥페이크 주장이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딱 될 것 같아요.
0: 네.
2: 근데 억울한 쪽이 결국에는 감정 같은 걸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 네.
2: 저는 감정 받으면 사실은 돈도 많이 들고
0: 그렇죠.
2: 시간
0: 맞습니다.
2: 시간도 엄청 들 것 같거든요.
1: 그렇습니다.
2: 어떤가요?
1: 예, 예.
0: 실제 이 감정을 지금도 이제 맡기려면은 뭐 몇백만 원씩 사실 들거든요. 이게 뭐 그 분야의 전문가, 교수 뭐 이런 분들에게 맡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쌉니다. 특히 이제 뭐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국가수라든가 이런 국가 기관이 하다 보니까 개인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사회적 비용이고 우리 세금이긴 하지만요.
1: 네.
0: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결국에는 개인이 돈을 들여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1: 네.
0: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비대칭이 바로 이겁니다. 이 상대방은 이제 이거 AI 아니야? 라고 그냥 한마디로 부인하는 건 되게 쉽죠.
1: 그렇죠.
0: 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진짜라고 입증하는 비용은 수백만 원에 이르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주장과 이 반박의 비용이 거꾸로 뒤집어져 버린 거죠.
1: 이게 진짜 골치가 아픈데 네. 사실 뭐 소송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도 더 많이 들고
0: 그렇습니다.
1: 특히 마음 말이도 더 심하게 되고
0: 네.
1: 이런 상황인데 사실 증거가 위조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0: 네.
1: 요즘 아까 안 변호사님 말씀 주시긴 했지만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챗GPT나
0: 네.
1: 클로드로 소장이나 판례를 써서
0: 네.
1: 법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들려요.
0: 네 맞습니다.
2: 맞아요. 근데 이제 진짜 실제로 경찰이 GPT가 알려준 허위 판례를 보고 그냥
0: 네.
2: 이게 있겠지 하고
0: 맞아요.
2: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렇죠.
2: 의도치 않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이걸 제출하시는 분도 의도하지 않고 물론 뭐 실수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0: 네, 그렇죠.
2: 그거를 읽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도 이런 게 있었나
0: 그렇죠.
2: 하고 그냥 이제 넘어가면서 불송치하기도 하고
0: 맞아요.
2: 실제로 한국 뭐 미국 변호사가 챗GPT 지원에 가짜 판례 냈다가 망신당한 사건 한국도 많고
0: 맞아요.
2: 네.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이제 그 처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 AI 도움을 받아서 좀 빠르빨리 이제 일을 처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 주셨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나홀로 소송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민사 사건의 약 90%가 변호사가 없는 다운 소송입니다.
1: 어.
0: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를 네. 이제 그 수임하는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시다 보니까
1: 네.
0: 이게 뭐 저희가 리걸 AI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AI가 아니라 네. 그냥 일반적인 범용 AI인 뭐

0: 제미나이, GPT 뭐 이런 생성형 AI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주 많이 늘게 된 거죠.
1: 네.
0: 미국에서 조사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변호사 없이 직접 제소하는 비율이 2022년 11%에서 2025년에는 약 17%로 50%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1: 네.
0: 또 이제 AI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 문서는 2023년 1%에서 2026년에는 18%로 무려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나홀로성이 많은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변호사를 좀 수임하기 어려운 그런 소액 사건들에서 좀 권리를 네. 주장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면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뭐 방금 말씀 주셨듯이 막 틀린 법리를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허위 판례를 이제 인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이제 법원에 좀 더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1: 네네.
0: 더군다나 이제 법리나 이제 전략 같은 어떤 그런 고민 없이 일단은 막 되는 주장 안 되는 주장을 죄다 주장을 이제 하면서 이 법원에 이제 시간도 길어지고 또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나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건데요. 챗GPT에 따르면이라고
1: 그래요?
0: 아주 당당하게 네, AI 답변을 인용해서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2: 이게 옛날은 아니죠. 뭐 아무튼 대학교에서 네. 위키피디아 막 해갖고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0: 이런 것도 위키피디아 이렇게
2: 맞아. 나무 위키 이렇게 맞아요. 해서 그것도 논란이 됐는데 네. 이제는 법정에서도 챗GPT에 따르면
0: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아주 AI를 엄청나게 맹신하는 건
1: 아니 맞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경험한 게 그 이제 고객께서 네. 제가 쓴 서면을 보시고 네. 야 AI가 네가 지금 세 개밖에 주장 안 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0: 맞아요.
1: 번째 주장도 할 수 있대
0: 맞아요.
1: 무조건 포함시켜줘라고 그렇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AI의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장은 의미가 없거나
0: 그렇죠.
1: 이상한 주장이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주장을 그렇죠. 많이 하고 싶잖아요.
0: 그렇죠.
1: 무조건 넣어달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사실 힘듭니다.
0: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판사님이 보시기에 너무 네. 말도 안 되는 주장, 무리한 주장을 하면은
1: 맞아요.
0: 오히려 우리의 신용이 깎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일부러 피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찾아본 그 AI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줬는데 왜 이런 걸 안 넣어주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많죠. 근데
1: 네.
0: 뭐 일반인이야 뭐 법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고 물론 저희 변호사들이 더 설득을 하는 뭐 노력은 좀 필요하겠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이제는 변호사들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뭐 최근에 이제 기사로 보도된 사례들에 따르면 5년차 변호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대법원 사건 번호를 제출한 일도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올해 4월에는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 각주에 판사가 대놓고 피고 측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세 개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가짜다라고 적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판결문에도 이게 나올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저도 이제 한 사건에서는 증거로 그렇죠. GPT의 답변을 증거라고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1: 아 증거를.
0: 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게 딱히 없으니까
1: 와.
0: GPT로 검색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답변을 증거라고 제출하셨더라고요.
1: 근데 사실 이게 네. 형사적으로 업무상 그러니까 위계이한 업무방해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0: 아,
1: 저는 이거 충분히 형사적으로도 네. 문제될 것 같아요.
0: 가능성이 있죠.
1: 예, 예, 맞아요.
0: 네.
1: 아우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들마저 AI 뭐 할루시네이션에 속아갖고 스스로도 속아갖고 힘들고 있는 서로가 힘들어하고 있는
0: 그렇죠.
1: 건데 아 판사님들 피로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지금 그 AI가 관련 우리 그 과연 우리 사무직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보면은 실제로 AI가 만들어 놓은 거를 검수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1: 네.
0: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변호사들과 법정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그 법원 관계자들의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요즘 판사님들 사이에서 AI가 써준 이제 그럴듯한 이제 헛소리를 보면서 야, 이 논리대로면은 우리 대법원 판례들을 죄다 새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1: 와,
0: 뭐 이런 농담도 이제 하고 계실 정도라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도 그 이 판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부 다 또 대조를 해봐야 되고 판사님도 또 그래 하다 보니까 국가 행정력과 재판기관이 엄청나게 지금 낭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0: 네.
2: 변호사도 쓴다는 거는 판사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2: AI로부터 안전할까 이렇게
0: 예.
2: 고민이 드는데 결국 판사분들도 사람인데 사실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판결문
0: 예.
2: 쓸 때 A를 안 쓴다
0: 네.
2: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0: 네, 아주 이제 예리하신 질문인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미국의 미시시피주와 뉴저지주에서 연방법원 판사들이 판결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장과 진술서를 적었다가 부랴부랴 결정을 철회했던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재판연구원, 로클럭이라고
1: 네.
0: 하죠. 재판연구원들이 챗GPT랑 퍼플렉시티 같은 AI로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제 초안을 썼던 건데
1: 네.
0: 이거를 법원에서

0: 판사들이 그냥 써버린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아주 거센 비판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저는 한국 판사님도 이거 한 명 이용했다가 네. GPT로 판결문 썼다가 징계 지금 위원회에 아~ 올라가 있는 거 들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네. 이미 그렇게 벌어지고
2: 있긴 했습니다.
0: 그러게요. 네. 네.
1: 그러니까 사실 사법 시스템 전체가 네. 이 할루시네이션 특히 네. 그 AI라는 안개 속에 갇힌 느낌인데
0: 네.
1: 검찰이나 경찰은 이걸 사실 걸러낼 기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0: 뭐 사실 아무래도 수사기관이 증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필사적으로 지금 이런 방어 선을 좀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네. 뭐 그 파일의 해시값, 뭐 일단 이런 파일의 지문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것도 한번 대조도 하고 그리고 또 압수부터 법정까지의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을 철저하게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좀 그 빈틈이 있는데요. 이 파일이 중간에 안 바뀌었다라는 이제 무결성 입증은 가능하지만 이 파일이 아예 처음부터 진짜였다라는 진보성은 이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2: 아, 애초에 AI로 만든 가짜 파일이 있다면
0: 네.
2: 해시값이 완벽해도 내용은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0: 요즘에 뭐 AI 그 영상으로 CCTV 영상도 가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네.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그 파일이 계속해서 그대로였다는 거는 바뀔 수가 있지만 원래부터 AI를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밝힐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좀 정밀 감정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딥보이스의 일부분 조작까지는 아직 뭐 완벽하게 판별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아마 실제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시점은 2028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사실 그럼 2년 동안 지금 공백이 있는 건데
0: 그렇죠.
1: 당장은 뭐 완벽한 방패나 이런 게 없는 거네요.
0: 예,
2: 그러니까
0: 맞습니다.
2: 결국에는 이게 방어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게 완벽하지 않으면
0: 예.
2: 당장에는 법정의 오염을 막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2: 논의가 되고 있나요?
0: 뭐 다행히도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국회와 법원에서도 뭐 이제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 우선은 이제 가짜 판례를 막기 위한 입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소송에서 고의나 과실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판례를 인용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재판장이 아예 그 사람의 발언권 즉 이제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가짜를 내면 아예 법정에서 입을 막거나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건데
0: 네, 맞습니다.
1: 가짜 증거를 시스템적으로 잡아낼 방법도 좀 제한된 게 있을까요?
0: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재판은 대부분 서류를 이제 인터넷으로 제출을 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1: 네.
0: 이 당사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에 사진이라든가 영상 증거를 첨부를 하면 이 파일에 AI가 개입이 되었는지 위변조된 흔적이 있는지를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별해 주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도입하자라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법정의 어떤 시스템에서부터 가짜를 1차적으로 걸러내보겠다라는 구상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본직 역할을 시스템에 해주면 판사님들이나 억울한 당사자들 부담이 줄긴 하겠네요.
0: 예, 맞습니다.
2: 근데 변호사들은 힘들겠다.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규제나 또 이 시스템 도입과 함께 또 반드시 또 병행되어야 될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있는데요.
1: 네.
0: 아이러니하겠지만 이게 가짜 판례를 잡으려면 일단은 진짜 판례를 모두 좀 투명하게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몇몇 스타트업들이 애를 쓰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 하급심 판결문들이
1: 네.
0: 100% 공개되지 않고
1: 맞아요.
0: 있고요.
1: 네.
0: 또 열람 수수료도 은근히 가격이 좀 네, 듭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데이터가 이제 자유롭게 접근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AI가 학습할 좀 양질의 데이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환각으로 헛소리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어쩌면은 단순히 이제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서 AI 시대의 사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러니까 AI 때문에 사실 정보가 혼탁해지니까
0: 예.
1: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
0: 그러니까
1: 사법부가 AI 시대의 신뢰를 얻고 AI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도구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0: 네.
1: 사실 판결문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저희가 AI에 대해서도 AI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들의 투명성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청취자 여러분께 또 이제 드리고 싶은 그 경고이자 네, 조언이 좀 있는데요. 요즘 이제 억울한 일 당하시면 이제 ChatGPT에다가 이제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 개인이 AI와 상담한 대화 로그 수천만 건을 경찰이 압수해서 법정에 유죄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내가 혹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게 죄가 돼? 라고 했던 거를 이제 증거로 삼아서 처벌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호인과 변호사와 상담하신 내역은 비밀 유지 보호가 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AI와 상담한 기록은 그런 유지 보호 그 비밀 유지 보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시는 것을 네 권해 드립니다.
1: 편하다고 털어놓은 비밀

0: 일이 사실 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1: 맞습니다.
0: 오늘은 AI가 이미 바꾸고 있는 수사와 재판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1: 네.
2: 네. 거짓말의 비용이 0이 된 시대. 그렇죠. 네. 우리가 기술을 맹신하는 사이에 법과 정의의 무게마저도 가벼워지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돌아보게 됩니다.
1: 맞습니다.
2: 야, 오늘 귀한 통찰을 나눠주신 이면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2: 예,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0: 안녕.

0: K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명을
4: 이번에도 2차
3: 숨졌습니다.
4: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부터 개천절 연휴고요.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을 맞아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행사가 진행되면서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장한로, 우리은행 장한지점 앞에서 장한동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이 오늘 자정부터 일요일 새벽 4시까지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요. 연세로 신촌 전철역에서 연세대학 굴다리까지 500m 구간은 내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전면 통제된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방면으로는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각각 비슷한 구간에서 이미 길게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1도, 습도는 2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월요일 공휴일로 이어진 이번 주말 짧았던 추석 연휴의 아쉬움을 조금은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지출도 늘어나게 되죠. 여행을 떠나면 숙박비에 교통비, 뭐 여행이 아니어도 외식이나 배달 또 마트에서 장이라도 보면 생각보다 지출이 커지는데요. 마침 유통업계에서도 연휴를 맞아 먹거리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필요한 걸 싸게 사는 건 절약이지만 싸다는 이유로 사는 건 지출이라는 것. 아끼는 것만이 재테크는 아닐 겁니다. 잘 쉬고 잘 즐기기 위한 비용까지 미리미리 계획해두는 게 똑똑한 재무관리겠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함께 들었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는 일상에서 유용한 경제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 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으로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랐는데요. 다만 상승폭은 5주 연속 줄어들며 시장의 열기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강남과 서초는 8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도 4주째 내리는 등 강남권의 조정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름폭은 대부분 줄었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0.16% 오르며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신한은행에서 해킹으로 고객 2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소득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66건도 포함됐습니다. 해커는 대출 모집인 전용 조회 서비스에 무단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다른 곳에서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하는 방식으로 AI가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신한은행은 비정상적인 접속을 확인한 뒤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유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은행의 보안 관련 내부 통제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가 신발이나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는 모두 113건으로 2022년 이후 매년 2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7세 이하 영유아가 34%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합하면 전체 사고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영유아 사고는 신체가 직접 끼이는 경우가 많았고 고령자는 소지품이 끼이는 사고가 많았는데요. 소비자원은 고무 재질 신발이나 신발끈, 긴 옷자락 등이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란 안전선 안에 서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건너가 볼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오늘도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네, 우리 아까 여는 말에서 연휴다, 이제 월요일 빨간 날이다, 3일이나 쉰다, 그리고 또 금요일에 또 쉬잖아요.
2: 맞아요.
0: 두 분은 어떻게 뭐 가을 나들이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2: 가을인가요 벌써?
0: 네.
2: 시간 너무 빨라가지고.
0: 너무 추워요 이제.
2: 맞아요. 어제 저녁은 추웠는데 아직 계획은 못 잡은 것 같아요. 너무 정신없이 계속 요즘에 한 달 한 달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뭔가 이벤트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번 오늘 방송 끝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0: 빨간
2: 할지.
0: 날 쉬시긴 하시죠?
2: 쉴 수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0: 이재한 팀장님이 막 일하라고 막 뭐라고 하시나요?
2: 맞아요. 저 양반, 아, 저 양반이라, 아, 죄송합니다. 아, 저희 이재한 팀장님께서, 네, 네, 저를 항상 이렇게 채찍과 당근으로 저를 항상 교육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싫은 말을 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0: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 지금까지 그런 말 해본 적은 없는데, 네. 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실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쉬지 말도록, 않도록 한번 해보고, 저는 좀 쉬려고 합니다.
0: 오.
1: 네. 일 시키고 저는 쉬어야죠.
0: 네. 네. 어디 뭐 가시나요?
1: 아니, 그건 없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 뭐야, 요즘에 그냥 피해 계획이라고 하나요?
0: 아.
1: MBTI 피해 계획이라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출발하는 게 스타트를 딱 끊어보면 그냥 가서 보면 하나하나 되더라.

0: 하는 그런 여행이 요즘 유행이래요.
1: 발길 닿는 대로.
0: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완전 여행은 특히나 이제 좀 제2의 좀 틀이 있어서 피해 계획 저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1: 도전.
0: 네, 도전은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네.
1: 좋습니다. 네. 뭐, 두 분이 이렇게 놀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0: 아, 여긴 또... 일할 거고요. 네. 저는
2: 놀 거고요.
0: 피해 계획 한번.
1: 아, 이번만 좀 쉬겠다. 네. 또 일에 관해서는 또 엄청난 계획을 짜고 하시는 거잖아요.
0: 일할 땐 완전 파워 제2예요.
1: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보니까 이 두 분은 정말 믿고 맡겨도 된다. 저는 항상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0: 아, 감사합니다.
2: 어떤 부분에 있어서?
1: 일하는 거 보면 딱 알죠.
2: 전 칭찬받는 걸 좋아해서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자, 훌륭한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의 경제범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 김포로 떠나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0: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 이렇게 준비하면 리모델링 때 손해보지 않는다입니다. 네, 이 보험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족한 보장을 채우거나 새롭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 기존의 보험의 가치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필요한 보장만 제대로 딱 준비하는 이 리모델링의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희는 자녀가 셋인 5인 가족인데요. 첫째, 둘째는 이제 성인이 됐고 셋째만 고3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 아이 키우며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가정적인 편이라 집안일도 잘 도와줘서 없는 살림에도 잘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도 오늘 여보 너무 예쁜데? 이리 와봐. 해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인데요. 그런데 가끔은 너무 철이 없답니다.
3: 여보, 우리 막냉이 이번에 수능 딱 마치면 여보, 이제 처형이랑 처제랑 딱 셋이서 동남아 여행 싹 다녀와. 내가 쿨하게 한번 쏠게. 자, 그동안 애들 키우나 고생한 당신을 위한 내 선물이야.
4: 아이고, 수능만 보면 뭐 다 끝인 줄 알아. 논술에 면접에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태산인데. 뭐 그래도 말이라도 참 고맙네. 나 챙겨주는 건 역시 당신밖에 없어.
3: 아 그래? 그러면 대학 딱 입학하고 나서 마음 편히 가면 되지. 아 그리고 있잖아, 그 나 다음 주에 낚시 좀 다녀올게. 당신 좋아하는 있잖아, 그거 뭐지, 무늬 오징어. 내가 그거 한 100마리 잡아올게. 기대해.
4: 뭐야? 나 여행 번호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네. 낚시 가려고 미리 막 뭐 연기한 거야? 아유, 내가 진짜 깜빡 속을 뻔했네.
1: 그렇게 3, 40대에는 빠듯하게 살았는데 50대가 되면서 남편 사업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 이제야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보험을 점검하려고 보험 일을 하는 친척에게 맡겼는데요. 기존 보험 몇 개를 정리하고 부족한 보장을 새로 가입했습니다.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해서 잘 가입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증권에 보니 새로 가입한 보험이 모두 갱신형이더라고요. 아, 친척분은 뭐 어차피 나중에 보장이 달라지면 다시 정리할 수 있으니 비갱신형보다 갱신형이 낫다고 하는데요. 아,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저희 집 보험 지금처럼 가져가도 괜찮은지 전문가님들이 한번 제대로 점검해 주세요. 이게 뭐 낚시가 목적이었네요. 남편분.
2: 무기 오징어를 어디서 잡죠?
1: 네. 근데 우리 오유진 PD님이 지금 막 두 분이 보험 전문가인지 재현 전문가인지 모르겠다고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해주셔서 시작이 좋습니다. 자, 가까운 친척분께 보험 리모델링을 받으신 사연이었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이제 보장을 다시 점검하신 건 잘했는데 이게 또 새로 가입한 보험이 대부분 갱신형이었다. 이거는 좀 살펴볼 이유가 있겠죠?
0: 일단 이 갱신형으로 가입한 것 자체만은 좀 문제라고 좀 보긴 어렵고요.
1: 그렇죠.
0: 이전에 그 가입했던 기존에 가입해놨던 이 보험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느냐, 이게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이 그동안 유지를

0: 맞아요.
1: 그리고 CI 보험 또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습니다. 크리티컬 일리스 있잖아요. 네. 자주 나오잖아요.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상황에 맞게 보완을 하는 건 필요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처음 가입할 때 보장을 잘 준비해뒀다면 굳이 나중에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2: 그럼요. 처음부터 잘 준비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는 안 되겠지만,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는 해줘야겠죠.
1: 네.
2: 그래도 뭐가 바뀌었는지 봐야 되고요. 다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족 상황이나 소득이 달라지고 또 부족한 보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보충하거나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 아나운서님.
1: 네.
2: 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을 알아보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1: 보통 제 지인들을 보면 누가 아프다.
2: 네,
1: 누가 오케이. 암에 걸렸다 이러면 나는 괜찮나 하면서 좀 살펴보시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주변에 보험 설계사분이 있다 이제 권유를 하시면
2: 좋아요.
1: 네, 가입도 하시죠 많이.
2: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 포함되는데요. 총 네.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가까운 지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플 때. 이때 나도 모르게 알아보게 되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주변에서 누군가가 아는 지인 혹은 소개를 통해서 권유를 하거나 가족이나 친척이 이쪽에 업계를 일할 때 권유를 받게 됩니다.
1: 네.
2: 자, 세 번째는 내가 직접 다치거나 아플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건 왜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1: 네.
2: 그리고 이 다음 순서로는 자녀를 가지거나 혹은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때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1: 맞아요. 이때도 또 경제 상황이 바뀌니까.
2: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커요. 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오른대요. 네. 그럼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되겠죠.
1: 네.
2: 자, 이럴 때 보험을 준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1: 네.
2: 방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상황이 이 여기서 다섯 가지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 건강이나 보험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인데 공통점이 뭘까요?
0: 바로 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염려로 이 보험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뭐 미리 막겠다. 뭐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 의도가 될 수 있죠.
1: 네.
0: 근데 뭐 막상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이 보험을 들여다봤는데 보장도 부족해요.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뭐 이런 뭐 보장도 안 되는 내용만 가입했다. 뭐 이러면 막상 사고는 발생했잖아요.
1: 네.
0: 그때 열어봤을 때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1: 속상하죠.
0: 그렇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 전에 보험 점검을 주기적으로 좀 받아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잘 알아보고 가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1: 네.
0: 설명 들었었던 내용도 다 까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좀 점검해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맞습니다. 막상 정말 필요할 때 보장이 부족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동안 매달 그렇게 보험료를 열심히 낸 게 너무 허탈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님 가족은 실제로 보험이 어떻게 준비돼 있었는지 한번 샅샅이 살펴볼까요?
2: 네. 우리 5인 가족 자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1: 네.
2: 자, 5인 가족 총 월 보험료가 무려 150만 원이었어요.
1: 네.
2: 자, 그중에서 저희 사연자님의 보험이 가장 많았는데요.
1: 네.
2: 월 보험료가 무려 150만 원의 절반인 74만 원 정도였고요.
1: 네.
2: 이 74만 원의 보험 개수는 무려 13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배우자님 같은 경우는 월 36만 원의 3개의 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분 보장 내용에서 이 기둥으로 세워져야 할 보장들이 있었는데
1: 네.
2: 두 분 각각 이 보험을 30만 원씩 내고 계신 바로 이 CI 보험이었습니다.
1: 네.
2: 자, 그리고 배우자님의 경우는 이 CI 보험이 2028년 앞으로 2년 정도만 납입을 하면 완납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이 CI 보험만으로 부족했던 이런 암이나 혈관 질환 등을 저희 라디오를 통해서 알고 이미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CI 보장에서 보장이 어려운 것들을 또 보완하려고 추가로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1: 네.
2: 그게 바로 앞에서 사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갱신형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1: 아, 그러셨군요. 제가 뭐 잠깐 아는 척을 했지만 이 크리티컬 일리스 CI 보험을 좀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0: 뭐 어떤 설계사분들께서는
1: 네.
0: 이 CI 보험만 보면 무조건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CI 보험

0: 을 유지할 수도 있는 이 조건들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안보장이나 수술 보장 등이 지금 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 그때 당시에 넓은 보장 범위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 특약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유지를 해도 좋다라고 오. 말씀을 드렸어요.
1: 네. 우리 아직 잘 모르는 청취자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막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자, CI보험은 납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그리고 넓은 보장을 가진 경우 이거는 유지해볼만 하다 해주셨는데 이거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2: 네. 우선 납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1: 네.
2: 자, 모든 종신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일정한 예정 이율로 불어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가 실제로 냈던 돈만큼 혹은 그 이상을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2: 자, 지금보다 약 15년 전, 20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들은 당연히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이런 경우에는 납입이 끝나고도 해지 환급금을 크게 또 좀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꼭 사망 보장이나 질병 상해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해지 환급금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쩌면 좀 기간을 자주 유지해서 혜택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0: 네, 두 번째는 이 20년 전에 있었던 이 보험들 중에서는 이 지금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절대 못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특약들이 네. 좀 많았어요. 예, 예를 들면 13종 수술 특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특약은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할 때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 치조골 이식 수술이 2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호종 수술보다 더 넓은 보장 범위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 네.
0: 지금 현재 수술비는 치과 치료는 다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안보험 같은 경우도 20년 전에는 갑상선암을 지금의 일반암처럼 그냥 그냥 일반적인 암이다라고 구분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갑상선암이 소외감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1: 맞아요.
0: 이때 당시 20년 전에 이 갑상선암은 소외감이 아니라 일반암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암보험에 대한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I 보험이라고 해도 무조건 해지하는 것보다 환급금 또는 이 수술비 또는 이 암 진단에 대한 특약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는 것이 좋은 해답이 될 수 있겠죠.
1: CI 보험은 무조건 해지하지 말고 환급금, 수술비를 고려해라. 그러니까 지금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지금은 가입하기 어려운 좋은 보장을 가지고 있다면 CI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새 자녀의 보험도 알아볼게요. 어땠나요?
2: 여기서 한 번 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빠밤. 네. 자, 자녀들의 보험도요. 부모님과 동일했습니다. 즉 무슨 뜻일까요?
1: 네, 안 좋았다?
2: 바로 이 CI 보험 미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1: 자녀들도요?
2: 네. 또 이 CI보험을 실비와 함께 가입을 해두면서
1: 네.
2: 이 보험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CI보험에 대한 실체를 알고서도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최근에 또 새로운 보험을 가입했고
1: 아이고.
2: 이거 역시 똑같이 네. 우리 자녀분들도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1: 근데 뭐 자녀들까지 갱신형이면 그 나중에 내야 될 돈이 정말 어마어마해지는 거잖아요.
2: 네.
1: 자, 그러면 자녀분들 보험도 정말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손을 좀 대주셨나요?
0: 여기서 부모님의 CI 보험과 자녀들의 CI 보험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1: 네.
0: 이 대개 부모님들의 CI 보험은 납입 기간이 5년조차 채 안 남은 경우들이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이 자녀들의 CI 보험은 아무래도 자녀들이 뭐 성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입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납입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이제서야 조금 절반을 좀 이렇게 납입한 정도, 이 정도가 많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기간이 10년이 넘게 남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이 CI 보험을 유지하는 게 과연 나은 대안일까? 저는 오히려 이 CI 보험을 해지 환급금을 어떻게 보면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넘었다라고 하면 환급금이 80% 정도는 넘었을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얼른 해지를 해서 지금 당장 손해본 금액이 크지는 않을 테니까
1: 네.
0: 지금 빨리 해지를 해서 오히려 필요한 보장을 갖춰주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2: 아, 그리고 이 갱신형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1: 네.
2: 이 자녀들 것이나 부모님들 거나 이거 이 내용이 갱신형 보험이 기둥으로 즉 내 보험의 가장 중요한 중충이 기둥으로 세워질 만큼의 보험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갱신형 보험만 유지한 경우라면 그건 역시 당연히 이건 추천드릴 수 없죠. 그래서
1: 네.
2: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이 갱신형 보험도 역시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1: 네, 자녀들 보험을 어떻게 새로운 보장을 해주셨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만나볼게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무진 청춘 만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네, 머니특별시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5인 가족이고 뭐 CI 보험, 갱신형 보험 뭐 문제도 많았고 또 3인의 그 자녀까지 있었다 이런 사연을 만나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1077님께서 제가 방송을 처음부터 못 들었는데 CI 보험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좀 간단하게 한 번만 다시 짚어드린다면요.
1: CI 보험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티컬 일리스라는 영어 단어고
0: 중요한 질병.
1: 중요하고 중.

0: 중대한 질병.
1: 중대한 질병.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은 사실은 주기약은 사망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 보험 자체에서 보장받기 위해서 암과 수술비 외에는 나머지 사실 뇌랑 심장 관련된 부분의 조건이 여전히 까다롭고 받기 어렵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을 내가 이 하나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꼭 한 번씩 점검을 해보셔라라고 저희가 권유드리고 있는 보험이 바로 이 CI보험입니다.
1: 네. 자, 우리 자녀분들도 CI보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네. 좀 새롭게 리모델링을 받아봤습니다. 네네. 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드렸나요?
0: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내용이죠. 바로 보험을 준비할 때는 실비,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이런 내용들이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 범위 내에서 먼저 갖출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실비는 이미 오래전에 가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자녀분들 같은 경우 또 가족분들 마찬가지지만 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그리고 1,5종 수술비 그 외에도 각종 항암 치료비나 혈관 질환 치료비를 함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 많이 좀 보완이 된 것 같은데 자 보험료 돈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2: 먼저 이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네. 7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셨는데 그중에서 중복해서 가입한 보험 12만 원짜리 하나 그다음에 우선순위보다 먼저 준비하게 된 치매보험 8만 원 이 두 가지는 정리를 하게 됐고요.
1: 네.
2: 그래서 총 20만 원을 먼저 줄이고 그다음에 CI보험이 31만 원 정도인데 이게 2년 뒤에 완납이 되거든요. 그러면 2년 뒤에 이 보험료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내년쯤 치아 치료를 모두 마치고 해지하게 될 4만 원의 보험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총 토탈 55만 원의 보장을 줄일 계획이고요. 그중에서 15만 원 정도를 사용해서 비갱신형으로 기둥을 좀 세워둘 만한 앞서서 정영환 팀장님 말씀하셨죠.
1: 네.
2: 실비뿐만 아니라 뭐 진단비, 수술비, 뭐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비 이런 내용들을 좀 기둥으로 세워둘 만한 내용으로 비갱신형의 종합보험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74만 원을 내던 것을 35만 원까지 보험료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반가량을 줄이게 되었죠.
0: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우자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1: 네.
0: 2년 뒤면 곧 이 CI보험이 완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1만 원이라는 이 CI보험을 잠시 유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2년 뒤에 끝날 거니까 그것까지 앞으로 저희 미래까지 계산을 해서 같이 준비해 도와드렸고요.
1: 네.
0: 그리고 이 갱신형을 가입한 보험료가 월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해서 약 2년 뒤에는 최종적으로 3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기둥으로 세울 만한 종합보험으로 약 10만 원 정도로 우선순위에 맞게끔 보장을 채워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토탈로 2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1: 부부 보험료는 꽤 많이 줄어들면서도 또 필요한 보장은 다시 채워주셨는데 자녀들 보험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죠.
0: 당연히 살펴봐야죠.
1: 네.
0: 자, 먼저 저희 첫째 자녀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CI보험은 9만 원 그리고 갱신형 보험이 9만 원 모두 정리를 하고요.
1: 네.
0: 기둥으로 세워둘 비갱신형 어린이보험 종합보험으로 13만 원에 필요한 보장을 딱딱 맞춰서 갖출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1: 네.
2: 네, 둘째의 경우에는 8만 원 정도 되는 CI보험과 이 4만 원짜리의 갱신형 보험을 정리를 했고요. 총 12만 원 정도를 줄이고 10만 원 정도를 사용해서 종합보장으로 필요한 보장을 채워서 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좀 줄이게 되었고요.
1: 네.
2: 그리고 막내의 경우에는 9만 원짜리 CI보험, 그다음에 8만 원 정도의 갱신형 보험을 줄여서 1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세이브를 하고 그중에 13만 원 정도를 사용해서 이 종합보험으로 기둥을 좀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의 보장을 줄였고요. 그리하여 이 자녀들의 보장을 다 정리한 이후에는 총 11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이렇게 5인 가족의 보험을 새로 정리했는데 알고 보니 갱신형 위주라서 걱정돼 상담을 신청한 사례였는데요. 상담을 통해 부부의 오래된 CI보험은 살리고 자녀들은 납입 기간과 보장을 따져서 다시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비갱신형 중심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에서 중요한 건 지금 가진 보험의 가치부터 제대로 따져보는 것. 무조건 없애기보다 살릴 건 살리고 부족한 것만 채우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도 꼼꼼한 보험 리모델링 필요하다. 뭐 갱신형 CI보험 좀 알고 싶다. 나도 전문가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릴게요. 저는 바로 우리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오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만 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우리 세무 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 상담 신청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뭐 보험 관련해서 나 이런 거 좀 궁금했다 하시면 바로바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2903님께서 아이고 지난 추석 고향에서 돌아오던 길에 뒷차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저희 차를 받아들이는 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가족들이 타박상과 근육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보험 처리 중 자동차 사고 보상 규정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또 저희처럼 과실이 없는 100대 0 사고도 보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귀성길 정체만으로도 힘든데 사고까지 나면 정말 당황스럽죠.
1: 그렇죠.
0: 네, 다행히 그래도 크게 다치신 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궁금했거든요. 뭐 9월부터 경상은 뭐 무조건 위로금 지급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1: 네.
0: 자, 이렇게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어떤 순서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1: 당연히 일단 뭐 보험 접수를 해야겠죠.
0: 네.
1: 그래서 보험사에 접수를 해서 각각 과실을 뭐 구분할 수도 있고요. 따로 이제 과실 비율이 정해졌다면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 보상을 받고 보험사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부분들 보상을 해주는 일련의 과정들을 좀 겪게 될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지금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멈춰 있는 도중에 뒤에서 추돌을 한 거기 때문에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만 사실 받으면 되겠죠.
0: 그렇죠. 100대 0이죠.
1: 100대 0이니까.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과거처럼 보상이 이제는 좀 크지 않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보상이 많이 적어졌다. 이거 좀 보험사에서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좀 피해 의식을 좀 더 갖게 되실 수 있다 보니까 좀 오늘의 내용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 자동차 사고 보상이 예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은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지 우리가 또 혹시나 언제 자동차 사고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1: 그럼요.
0: 거잖아요. 지금부터 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죠.
2: 네. 우선 과거에는요. 과실 비율에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해서 물적 피해, 즉 차량에 파송된 전도를 각각 과실 비율 따라서 나눠서 각자 부담했었는데요.
0: 그렇죠.
2: 지금과 같은 100대 0인 경우에는 내 과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보상만 받으면 됩니다.
0: 네.
2: 자, 그리고 인적 피해, 즉 사람이 다친 정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0: 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맞춰보리라. 주시죠. 네.
1: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0: 네.
1: 네. 자, 문제입니다. 경상 환자라도 의사 소견만 있다면 치료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향후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계속이요?
1: 네.
0: 경상 환자인데.
1: 계속 연장하고.
0: 계속.
2: 어렵다.
1: 향후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다.
0: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라도 저는 X 하겠습니다.
1: 바꿀 기회 드릴게요.
0: 아, 싫어요.
1: 네, 맞습니다. 정답은 네. X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질문은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바뀌었어요.
0: 네.
1: 이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서 치료를 하려면 별도의 치료성에 대한 치료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만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경미하게 다쳤다고 해도 의사의 추가 소견만 있으면 계속 연장이 됐어요. 보험사 측에 뭐 별도의 검사가 없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2주 단위로 의사 소견에 따라서 치료를 계속 연장할 수 있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타박상 또는 염좌 정도만 진단을 받고 도수 치료를 계속 병행하면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심지어.
0: 네.
1: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날 때는 향후 치료비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인 병원 치료가 어느 정도 예상되니까 그것까지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네, 맞아요. 저도 올해 초에 한번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제 좀 치료를 받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뭐 연장을 할 거냐 이렇게
1: 맞아요.
0: 물어보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그동안 경미한 사고에서도 뭐 치료가 길어지거나 합의금이 커지는 경우도 좀 있었잖아요.
2: 맞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자, 26년 9월부로 전면 바뀌었습니다. 자, 앞서 행해졌던 치료비와 네. 이 향후 치료비 등의 내용이 가뜩이나 이 실손보험 손해율 때문에 이 보험사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의의 우리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나 또 국민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에 있어서 개정이 확정됐습니다.
0: 네. 우리 오늘 지금 상담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2090님께서 저랑 퀴즈 같이 맞추시겠다고 정답 X입니다.
1: 정답입니다.
0: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가 또 선물은 없기 때문에 칭찬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90님 감사하고요. 좀 상담 문자 먼저 만나볼게요. 우리 고2060님께서 네. 보험증권을 들여다보다가 다음과 같은 특약을 발견했습니다. 신장기관 요양진단비 1, 2, 3, 4등급 보상액 4천만 원.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보장을 받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1: 네네. 저 신장기 요양진단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네. 저게 언제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4등급까지만 되어 있다면 조금 가입하신 지 오래된 것 같아요.
0: 네.
1: 최근 거는 이제 5등급까지 있고 뭐 인지지원 등급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1, 2, 3, 4등급으로 되어 있다면 좀 가입하신 지는 좀 된 것 같고
0: 네.
1: 저거는 말 그대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장기 요양 등급을 보건소에서 받게 되거든요. 보통.
0: 네.
1: 근데 그 내용을 받았을 때 내가 해당되는 등급이 4등급 이상이라면 4등급이 이제 보통 흔히 말로 하는 경증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 4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각각 등급마다 정해져 있는 진단비를 받게 되는데 보상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아마 1등급일 때는 4천만 원일 거고요.
0: 네.
1: 1등급이면 이제 거의 누워만 계셔야 되는 상황이죠. 4등급인 경우에는 아마 저기서 10% 정도만 나올 거예요.
0: 네.
1: 근데 그런 진단비를 그 등급에 따라 받는 그런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저희가 진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는 문자를 읽어드린 건데도 이렇게 완벽하게 또 상담이 가능합니다.
1: 네.
0: 궁금하신 그렇구나. 거 있으면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이고요. 그리고 우리 4091님과 1298님께서 상담 보내주셨는데 방송 끝난 후에 상담 연결 도와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 9월부터 바뀐 자동차 사고 내용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1: 네.
0: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1: 첫 번째는 이 경상 환자에 대한 장기 치료에 대한 필요 검토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상 환자는 골절이 없는 타박상과 염좌 정도만 진단받은 건데요. 등급으로 따지면 한 13에서 14등급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0: 네.
1: 대부분 이제 경미한 부상을 많이들 입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 장기 치료라고 하면 이제 8주를 초과한 치료를 장기 치료라고 하는데 여기서 타박상과 염좌 진단을 받은 그러니까 13에서 14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8주를 초과해서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0: 네.
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건 보험사랑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0: 네.
1: 거기에서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를 받고 검토를 했더니 인정이 네. 됐다. 그러면 8주를 초과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안 돼요. 연장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0: 그러면 이 전문 의료인을 제가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뭐 정해져 있는 병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1: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필요한 장기 치료나 과잉 진료는 좀 더 꼼꼼하게 걸러내겠다. 저는 그렇죠. 이런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2: 네. 확실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차량 사고가 나면 병원에서 치료 기간에 대해 제한이 없으니까 치료를 많이 받던 분들이 많이 지금 이런 내용을 들으면 아쉬워할 수는 있어요.
0: 네.
2: 아이고, 내 돈 다 날라갔는데 이런 느낌.
0: 네.
2: 자, 치료 효과가 부족해서 더 치료를 받고자 해도요. 이제부터는 진단서, 진료 기록부, 영상 시리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추가 치료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만 하고요. 검토 후에 결과가 거절이 되면 별도의 이의 신청하지 않는 이상
0: 네.
2: 이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앞으로는 계속 쭉 못 받게 됩니다.
0: 취지는 공감해요. 제가 아까 뭐 정의다 이렇게 얘기는 드렸지만 그래도 또 이게 한편으로는 정말 치료가 좀 더 필요한 피해자한테까지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또 걱정도 되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실제 네.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연장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네.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치료비를 더 못 받는다는 개념은 자동차 보험으로 못 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0: 네.
1: 추가적으로 내가 필요하다면 내 사비로 또 추가로 받을 수는 있죠.
0: 네. 특히나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추후에 지켜보는 게 또 중요합니다.

0: 맞아요.
1: 중요합니다.
2: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바뀐 점도 말씀드리면요. 바로 네.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동안 치료를 받은 후에 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받는 금액을 향후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보상금을 더 지급하게 했는데요. 네. 요새 요거를 많은 분들이 합의금이라고도 많이 인식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향후 치료비는 사실 명확한 기준이 뭐 이렇다 할 만한 게 사실 없어요. 자, 그동안 치료받은 비용을 앞으로 대략 1년, 뭐 2년, 길게는 뭐 6개월, 뭐 2년, 1년까지 벌써 많게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5년까지도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2: 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매일 발생하는 이 치료 비용을 예상 기간을 곱해서 산출되는 비용도 보험사에서 요청해서 받아왔지만 네. 명확한 기준이 없이 피해자의 사정을 살피며 이 지급하다 보니까 이 사실상 이 향후 치료비가 가장 큰 손해율을 갖고 있는 주된 범인이었던 겁니다.
0: 그렇죠. 그동안은 아무래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같은 정도의 사고라도 이 합의금, 그러니까 향후 치료비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었잖아요. 뭐 약간 보험사랑 머리 싸움 한다고 해야 되나?
2: 맞아요.
0: 얼마를 부를까 막 이러면서 좀
3: 협상을 해야 됐죠.
0: 맞아요. 그 협상이 필요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2: 자 이제부터는 향후 치료비는 실제 치료가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1급 이하의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을 하고요.
0: 네.
2: 경상 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상 향후 치료비 항목은 없어지고요. 그 12에서 14급에 경상 환자들은 치료 받을 때 내용이 있다면 받을 내용이 있다면 8주 이내에 모두 다 받고 더 필요하다면 심사를 받고 나서 연장해서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바뀐 거죠.
0: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합의금이라고 불렸던 게 뭐 없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3: 네,
0: 되겠죠.
3: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12에서 14등급의 경우에도 네. 뭐 향후 치료비 개념으로 뭐 200만 원 또는 뭐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서 뭐 350만 원,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0: 네.
3: 근데 물론 치료비는 별도로 처리가 되고 추가적으로 받는 향후 치료비가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0: 네.
3: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에 일단 가서 들어눕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향후 치료비가 없어졌어요. 경상 환자들에 대해서
0: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 경상 환자분들에 대한 이 보상금 개념이 얼만큼 줄어들게 되는지는 사실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뭐 경상 환자분들 뭐 옛날에는 뭐 나일롱 이렇게 불렀던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좀 부상이 좀 더 큰 경우 어떻게 기준이 바뀌었는지 그것도 좀 짚어볼게요.
2: 실제로 부상이 큰 분들은 정말로 환자죠. 그러다 네. 보니까 11급 이하의 중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보면 골절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일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 기존 방침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중상 환자에 대한 내용은 바뀐 게 없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대인, 대물 말고도 뭐 꼭 챙겨봐야 할 보장이 있을까요?
3: 보통은 책임보험이 아닌 이상은 뭐 대인에 대한 내용, 뭐 대물에 대한 특약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가입을 하시죠.
0: 네.
3: 그런데 대인 대물 보장 뿐만 아니라 자동차 상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0: 자동차 상해 네. 뭔가요?
3: 자동차 상해 매우 네. 중요한 거거든요.
0: 네.
3: 이게 뭐냐면 자동차 상해라는 게 있고 자기 신체 손해라는 게 있어요.
0: 네.
3: 이 자기 신체 손해라고 하는 거는 이 특약 잘 보세요. 네. 자기 신체 손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특약은 없애주세요. 이게 뭐냐면 정해져 있는 등급이 있고요.
0: 네.
3: 그 등급에 해당됐을 때 정해져 있는 금액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10급이어야 되는데 뭐 14급인데 뭐 14급은 뭐 200만 원도 안 돼요. 예를 들면. 근데 뭐 한 13급 됐더니 뭐 한 500만 원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나는 치료를 받았던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나는 손해를 본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0: 네.
3: 그럼 이 경우에는 내가 더 받고 싶어도 이미 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만 보장받는 거니까
0: 네.
3: 부족할 수가 있어요.
0: 근데
3: 자동차 상해는 뭐냐면
0: 네.
3: 내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내가 병원 치료했을 때 실제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0: 네.
3: 그거를 실비처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체 손해보다는 자동차 네. 상해가 더 중요하고요. 물론 내가 피해자일 경우는 상대방 보장으로 다 받잖아요.
0: 네.
3: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신체 손해, 자동차 상해는 내가 가해자였을 때 내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받는 금액이니까 자동차 상해를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자기 신체 사고 대신에 자동차 상해 특약을 좀
3: 더 강조하고요.
0: 잘 봐라, 강조한다. 네. 이렇게.
3: 가입 금액은 네. 5천만 원 정도로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좋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두 개가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나요?
3: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0: 네.
3: 대략적으로 좀 보면 1년에 한 5만 원 정도? 1년

0: 1년에 5만 원 정도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크게 났을 때를 대비한다면 1년에 5만 원 정도 차이면 충분히 바꿔볼 만한.
1: 그렇죠.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맞아요. 5만 원이면. 맞아요.
0: 그런 보험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신체 손해보다는 자동차 상해로 5천만 원 이상을 설정해둘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갖는 게 더 네. 좋다. 아주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사고가 난 뒤에 보상을 따지기보다 평소에 내 자동차 보험 부터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이 바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또 네.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셔야죠.
2: 누구나 보험이란 건 있지만, 근데 이 보험은 언젠가는 꼭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점검을 언제 할까 맨날 미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1: 귀찮으니까. 네.
2: 그리고 괜히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이상한 것도 얘기할까 봐 또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내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점검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다.
1: 지금이다.
2: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 꼭 기억해 주시고 너무 미루지 마세요. 항상 나를 위한 내 돈이니까 내가 잘 챙겨야죠.
1: 네. 점검 바로 받아봐라.
0: 네. 네. 일단은 뭐 건강검진이 됐든 뭐 사고가 발생했든 뭐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든 뭐 그 이후에는 사실 내가 뭔가를 되돌이키고 싶어도 뭐 되돌이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보장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면 미리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결국엔 점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중에 놓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 으로 백이성과 마미손이 함께한 힘을 내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날게요.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3: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는 내일부터 행사가 열리는데요. 그 때문에 서울시내 도산대로 학동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구간과 도산대로 45길 모두 양방면이 오늘 자정부터 전면 통제됩니다. 이 통제는 월요일 새벽 5시까지 계속될 예정이고요. 또 도산대로 한국마사회 앞에서 청담사거리 쪽으로 가는데 진행방면 전차로는 토요일인 내일 하루 동안 전면 통제됩니다. 그 때문에 강남구 일대 도로뿐 아니라 올림픽대로와 분당수서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내일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혼잡할 걸로 예상된다는 점 운행에 미리 참고하셔야겠고요. 서울시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제램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4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0: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0: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0: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개천절이자 토요일인 내일 서울 시내를 이동할 분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사로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많을 텐데요. 먼저 이태원로 녹사평 교차로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까지 약 480m 구간이 내일 새벽 4시부터 전면 통제되겠습니다. 이 통제는 월요일 오전 6시까지 계속될 예정이고요. 한편 연휴를 앞두고 도로마다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 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는 성동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밀리면서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지금은 50분 넘게 걸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쪽으로 가는데 종암분기점에서 구리 나들목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6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에 내일부터는 개천절 연휴입니다. 다만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고요. 내일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경북 북동 산지, 전북 동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도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까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북과 전남권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도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8도, 습도는 3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한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취재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

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내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3: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맞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
1: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
3: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에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5: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10월 2일, 3일, 4일, 이렇게 3일 동안 부산에서 록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 록 페스티벌 기간 동안 출연할 가수들, 밴드들 위주로 3일 동안 선곡 편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준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레제플린 홀로탈러 오늘 첫 곡 열었습니다. 또 가을 락 페스티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유명한 게 뭐 인천 펜타포트 지난번에 다녀왔었고 또 부산 펜타포트 부산 락 페스티벌도 훨씬 더 그 회자가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저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승윤,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이어서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우, 이 제목 기네요. 이분들은 부산 락 페스티벌에 10월 2일 첫 번째 날에 나오시네요. 여러분들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새벽 공감에 연락 주시고요. 또 혹시 압니까? 기회가 되면 부산에서 우리 갑자기 또 불현듯 만나면 재밌겠네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면 좀 많아졌어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건강한 식품 제조회사 동성식품에서 담흑 흑염소 프리미엄 진액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어서 로맨틱 펀치, 코스믹 자이드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승윤, 장범준, 강산의 로맨틱 펀치 다 10월 2일 날 나오시는 분이고요. 한 곡만 더 소개해드리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앵콜 요청 금지.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오늘은 신중현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38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57년 미팔동을 시작하시죠. 1962년 키보이스와 함께 우리나라 한국 락의 이제 거의 시조세지요. 에드포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1964년도에 에드포의 첫 번째 음반이 나오는데, 그 음반이 사실 그렇게 크게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주로 활동 무대는 이제 미팔군이었고요. 그 이후에 덩키스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펄 시스터즈를 발탁해서 니마라는 노래를 아주 크게 히트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작곡가로서의 신중현 선생님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뭐 김추자, 김정미, 장현, 이마영, 박인수, 정말 엄청난 히트 퍼레이드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음반에 참여한 그 부분을 신중현 작 편곡집 아니면 뭐 신중현 작품집 이렇게 꼭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반 맨 앞에 광고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그 작곡에 대해서는 대단한 이제 신중현 선생님 당신의 음악적 황금기라는 건데, 대맨이라는 그 밴드 그리고 또 엽전들, 아마 여러분들 엽전들이라는 밴드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이 엽전들에서 나온 노래가 아름다운 강산, 또 그리고 미인, 이런 곡들이죠. 아, 이 두 곡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시대를 초월한 명곡이 됐죠. 그리고 리메이크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미인 같은 경우는 저도 했지요. 그런데 1970년대 중반에 긴급조치 9호, 다 아시죠? 그 유명한 대마초 파동. 그래서 그때 살짝 이제 금지곡 그 반열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은 정말 우리 락 음악에 아주 큰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어쩌면 신화위로도 이어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노래 중에서 미인 들어보겠습니다.

신중현과 엽전들. 미인 들으셨습니다. 신중현 선생님에 대해서는 자료가 사실 너무 방대해서 저도 아까 이제 자료를 슬금슬금 이제 옆에다 두고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식과 그 자료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도 진짜 안다고 아는데도 정말 자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다 보면 어후,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음악계에 진짜 큰 어른이시죠. 네. 꽃마리님, 강어달님 기대됩니다. 보내셨고 문계이전님, 달림님 나온 덕분에 TBS 데이터베이스에 20주년 음원 등록되나요? 궁핍한 보릿고개 시절 초근 목피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꽃길 누나지님, 강어달림님 이 시간에 직접 나오시니 진짜 반갑네요. 네. 그리고 9992번님, 강어달림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하셨고요.

번개꽃님이 아주 길게 해주셨습니다. 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도 평소 깊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토크도 상당히 깊이가 있으시네요. 솔직하신 분 같다는 느낌입니다. 강어달님 노래가 재즈 카페에서 뿌연 담배 연기 속에 와인 한 잔하는 느낌이라면 토크하는 모습은 편한 동네 언니 같은 그런 푸근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낀 건 새벽 공감에서 아티스트에게 그동안 느꼈던 편견을 깨준다라는 거. 그것이 새벽 공감의 큰 매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거 뭐야. 결론은 새벽 공감 칭찬이신 것 같은데요. 점점 좋아지는 새벽 공감. 오늘도 귀호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솔직하게 정말 이렇게 길게 써주시니, 안개꽃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선물 보내드릴게요. 너무나도 쾌차를 바랬던 친구 어머님의 빈소를 다녀와서 듣고 있어요. 오늘 많이 울었는데 가사에 다 잃었다는 것. 노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강어달님 오셨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그냥 일부만 이렇게 몇 분만 읽어드렸는데, 이거 뭐, 이거 다 읽어드리면 뭐, 이 시간 하루 종일 이거만 읽을 순 없어서. 아무튼 오늘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린 분들도, 저는 계속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고마워요.

Warrant Heaven 이어서 밥 딜런 Like a Rolling Stone 밥 딜런 노래는 4324번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연 하나만 더 읽을게요. 9391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 택시를 타고 가다 우연히 처음 듣게 됐어요. 기사님이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요즘 즐겨 듣는 방송이라고 하면서 집까지 가는 내내 기사님과 좋은 음악 들으며 무사귀환했습니다. 그 후로 이 방송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좋은 음악 틀어주는 좋은 방송이 생긴 것 같아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반가운 사연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님이 저희 새벽 공감을 이렇게 계속 들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저희 방송에 이렇게 또 귀한 청취자 한 분이 생겼다라는 것. 네. 아, 9391번님. 고마워요. 자주 오세요. 시간이 좀 늦었네요. 오늘 마지막 곡. 핑크 플로이드, 머니. 1262번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시간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아 그래도 뭐 거의 다 될 것 같긴 합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머니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5: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 통신

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

0: 듣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람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KBS

0: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1: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0: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1: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2: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0: 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1: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1: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0: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1: 아휴,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0: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1: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0: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 행사와 집회가 많습니다. 미리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우선 동대문 페스티벌 행사로 인해 장안로 우리은행 장안지점 앞에서 장안동 사거리 양방

구간이 자정부터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신촌 연세로 신촌 전철역에서 연세대학 굴다리 구간도 잠시 후 7시부터 전면 통제가 됩니다. 10시부터는 강남 페스티벌로 도산대로 학동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양방면이 역시 통제되고 이태원로 녹사편 교차로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구간도 이미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 원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밀리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면으로 안진터널 입구 부근 갓길에서 추돌 사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2: TBS 교통정보
8: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의 첫날 오늘 고속도로 이용해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 45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권 내로 이어지는 차량이 꾸준한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 반월터널에서 둔대분기점, 마성터널에서 용인을 지나 양지터널까지 밀리고 호법분기점에서 이천까지, 또 원주분기점에서 원주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용해 양양방면 가기는 강일에서 서종까지, 동산 요금소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면 옥포 1터널 부근 진출로 갓길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도심 안쪽에서는 세종대로 세종대 서울역 방면 집회 무대 설치 작업으로 동화 면세점에서 시의회 앞까지 전차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합니다.

0: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양화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이 일대로 불편한 진행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앞 1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작업구간 주변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도심 안쪽에서는 세종대로가 서울역 방면 집회 무대 설치 작업으로 동화면세점에서 시의회 앞까지 진행 방면 전차로 또 태평교차로에서 숭례문 앞 진행 방면 역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차로로 교행 소통시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지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개항 부근 부천 쪽으로 진출하는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작업 중이고 최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방면 오포 진출로 부근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